0: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반갑습니다. 9월 8일 화요일 노래 하나 추억들, 저는 최소영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위로의 말들, 참 따뜻한 말이 많아요. 듣고만 있어도 마음이 포근해지는 그런 말들. 그런데 조금 거칠고 쏙 쿨한 현실적인 위로의 말들도 많습니다. 그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고 남들에게도 해주는 말이 바로 이미 지나간 거 어쩌겠냐 라는 얘기예요. 마음은 이해하지만 의미 없는 건 그냥 뚝 그쳤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메시지를 담은 말 아니겠습니까? 정리와 새 출발을 동시에 하게 해주는 아주 현실적인 조언. 듣기에 따라서는 뭐 나름 꽤 따뜻하고 정겹게도 들릴 거예요. 혹시 이런 말이 필요하십니까? 뭐 어떤 일 때문에 그런지 간단한 내용과 함께 남겨주시면 아주 정신 번쩍 드는 그런 조언을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해주실지도 몰라요.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화요일 3부는 음악을 따라가서 만나는 드라마, 영화 이야기, 노추극장, 우리들의 OST 함께합니다. 노추 오시는 방법이에요. 문자는 샵897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bsi.kr로 들어오셔서 라디오 프로그램 방들 중에 노래 하나 추억들 게시판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편지나 엽서는 우편번호 08536, 서울시 금천구 남부 순환로 1350, WBS 원음방송 5층 라디오국 노래 하나 추억들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물 당첨되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 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맛김 한 박스를 드립니다. 손지의 이젠 사랑하지 않아요. 김동규 에스더의 다시 태어나도 두 곡입니다.

짧은 글, 긴 여운. 세상에 한가한 사람은 수없이 많지만 그들이 꼭 고요함의 재미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고요함의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 꼭 한가한 사람인 것만은 아니다. 아주 분주한 와중에 혹은 혼잡한 도심의 소음 속에 있더라도 때때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하게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자. 마음속에 돌연 한 줄기 빛이 반짝이고 끝없는 깨달음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밀려올 것이다. 그것이 바로 분주함 속에서 느끼는 고요함의 재미다. 삶의 즐거움 중 반이 움직임에서 온다면 나머지 반은 느낌에서 온다. 느낌이란 수동적 상태다. 자연계의 사물이 나의 감각과 마음을 움직이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이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뜻은 매우 광범위하다. 눈으로 보는 색이나 귀로 듣는 소리도 느낌이고 눈으로 본 색의 아름다움이나 귀로 들은 소리의 평화로움을 인지하는 것도 느낌이다. 같은 색을 보고 같은 소리를 들어도 타고난 재능이나 처한 환경에 따라 각자가 느끼는 아름다움과 평화로움의 정도는 천차만별일 수 있다. 길가에 소나무가 한 그루 있다. 그 나무를 보고 누군가는 나무를 잘라 배를 만들면 좋겠다고 느낄 수 있는 반면 누군가는 나무 아래에서 더위를 피하면 좋겠다고 느낄 수 있다. 느낌은 깨달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깨달음은 느낌의 한 부분일 뿐이다.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사람은 가장 활동적일 뿐만 아니라 가장 잘 깨닫는 사람이다. 깨닫는다는 것은 삶 속에서 재미를 찾아낼 수 있다는 뜻이다.

시인과 촌장의 숲이었어요. 마음이 쉬어가는 곳 짧은 글 긴 여운, 오늘은 주광찬의 우리가 할 일은 인생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일뿐이다 였습니다. 아, 삶의 아름다움에 집중한 글을 추렸다고 하는데요. 이 책에서는 어떻게든 숨겨진 아름다움을 꺼내보라는 그런 말보다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사람은 잘 깨닫는 사람이다 라는 말로 신선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평생 아름다워지지 않는다 해도 그것을 바라보는 눈을 가진 사람의 인생에는 반드시 즐거움이 따를 거라는 얘기예요. 마치 필터를 하나 끼운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닐까요? 어떤 눈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건 이미 너무 잘 아실 거고요. 살다 보면 혼란스럽고 힘든 일이 너무나 많지만 달라질 것 없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라도 그때그때 좀 다르게 해본다면, 아니면 아예 내 마음의 눈은 항상 좀 이런 모드로 그렇게 고정을 해놓으신다면 똑같은 고난이라도 다가오는 게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살다 보면 내 개인적인 일로 뭔가 좀 예쁘게 보이지 않는 세상이, 예, 그런 때도 많지만 전 세계가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진짜 많은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의 세상에 어떤 즐거운 일,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있을까 싶게 위협받는 느낌, 그런 와중에도 희망을 품고 많은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잘 굴러가고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았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문자는 2부에서 보겠습니다. 1부 끝곡은 9319 쓰시는 분의 신청곡이에요. 휘버스 그대로 그렇게.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인은 돈에 마음을 끌리지 아니하고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안심하면서 그 생활을 개척하여 나가는 것이 그 본분이니라. 그러한 사람이 참으로 부유한 사람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불지품 18장 말씀입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1.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송골매 산꼭대기 올라가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부산 갈매기님. 아, 간만에 부산 날씨가 좋아요 오셨습니다. 해운대 미포 달맞이 언덕에서 바다를 보면 송정 청사포 가 보인다는 건가요? 그런 거겠죠? 아, 이 사진은 또 그건 아니네요. 네, 제가 어렸을 때 늘 그 언덕에 계신 분들은 항상 정말 그 어떤 그림과도 바꿀 수 없는 명작을 매일 보고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매일 보는 분들은 어쩌다 보는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겠죠. 신선함이 조금 덜할 수도 있고 이게 어마어마한 그 장관이라는 거를 조금 덜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가끔 들어요. 감흥이 좀 덜한 거. 신복수님도 반갑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9319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노래 잘 들으셨습니까? 아, 어젯밤에 창문 열고 자다가 살며시 이불을 끌어서 덮고 잤어요. 날씨가 하루가 다르게 기온 변화를 느끼게 해주네요. 이번 여름 지긋지긋하게 더웠는데 모두들 건강 잘 챙기면서 살아요 하셨습니다. 그렇죠. 건강관리 이거 좀 소홀히 해도 되는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아주 더운 때도 더위가 가고 계절이 바뀌는 때도 또 많이 대비를 해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근데 확실히 주무시다가 이제 이불을 살짝 그 발로 이렇게 컨트롤 하다가 이제는 손을 써야 되는 그런 시간이 점점 다가오죠. 그리고 신림동 유리님, 네, 오늘도 어서 오세요. 가을이 성큼 다가온 듯 합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그쵸. 이제 또 감기 환자가 늘어났어요. 여기도 감기, 저기도 감기예요. 이런 소리가 많이 들릴 거예요. 이때 건강관리가 참 쉽지 않은데 근데 제일 중요한 때가 이때라 신경을 잘 쓰셔야죠. 커피님도 아침 저녁 기온 차이가 느껴지는 가을 아침입니다 라고. 이게 말 어감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여름이라고 할 때는 발음하면서도 이미 약간 더운데 가을 아침입니다 할 때는 입안에도 상큼한 공기가 갑자기 훅 하고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입이 되게 예뻐지는 이러면 또 여름한테 되게 미안해지긴 하는데 여름이 화낼지도 모르죠. 모든 계절이 골고루 있어야 또 서로 빛을 내주는 건데. 그리고 1496 뒷번호 쓰시는 분도 어서 오시고요. 이영희님도 반갑습니다. 오늘 몸은 좀 괜찮으신가요? 하루 차이지만 그래도 좀 차도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우리 1174 뒷번호 쓰시는 분은 간호조무사예요. 병원 사정으로 20년 만에 처음으로 쉬게 되셨다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벌던 것보다는 액수가 적으니까 마음이 불편해요. 주위에서는 그러니까 쉴 때 제대로 쉬지도 못한다라고 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나 봅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좀 쉬어라 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겠죠. 근데 현실적인 문제들을 생각하면 그분들도 모르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모르는 마음은 아니죠. 곧 지금 사는 곳보다 1시간 거리로 이사를 예정하고 있어서 일자리 찾기도 힘드네요. 하루하루가 무기력합니다 라고. 지금 제일 필요한 건 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붙들고 무기력해야 하는 것부터 조금 조절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내 의지가 아닌 상태로 갑자기 일이 중단되는 거 이것만큼 막막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늘 살아가야 되는 그때그때의 많은 일상들은 똑같이 흘러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마음고생이 되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실업급여라도 이제 거기에 조금 의존을 해서 다른 가지를 좀 뻗어봐야 되는 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시간에 어느 정도는 열심히 일하느라 좀 돌보지 못했던 내 개인적인 일상도 좀 챙겨보면서 약간 긍정의 에너지, 긍정의 어떤 등불을 좀 밝혀야 되지 않을까. 이게 너무 거창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고 뜬구름 잡는 소리로 들릴 수는 있지만 오늘 시작할 때 했던 얘기 있잖아요. 이미 지나간 거 혹은 이미 일어난 일 이런 것에 있어서 지금 할 일을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기력해진다는 생각은 하면 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요, 그건. 그러니까 그 생각은 조금 말이라도 꺼내지 않았으면. 무기력하다라는 말 자체를, 무기력이 눈치채지 않도록, 뭐 이런 얘기 많이들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장 갑자기 약간 다운돼서 누워있던 사람이 한순간에 일어나 뛰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잠시 일어나 엉덩이 붙이고 앉아보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일 거란 생각해요. 다 아실 만한 얘기를 제가 너무 또 길게 했네요. 올리비아 뉴튼 존의 매직 준비했고요. 도나 서머의 핫스톱 두 곡입니다.

도나 서머의 핫스톱, 먼저 들으신 노래는 올리비아 뉴튼 존의 매직이었습니다. 2731 뒷번호 쓰시는 분이 벌써 이렇게 따뜻한 또 얘기를 옆에서 해주셨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얼굴도 모르지만 힘든 일이 있다가 지나간다라는 당연한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또 살아보면 그 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질 뿐이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셨습니다. 아, 지금 힘드니까 약간 체감하는 그게 더 뭐 크게 다가온다 그런 말씀이시겠죠? 그러게요. 물론 정말로 길게 흘러가는 시간일 수도 있긴 하지만 내가 힘들면 평소에 별거 아닌 것도 더 힘들게 보이고 더 꼬아져서 보이고 더 크게 다가오고 뭐 이런 건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연님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저 가을 타나봐요 라고 김선숙님이 가을 타실 시간은 있어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도 무기력, 아니 오늘 왜들 이러십니까? 무기력해지고 괜시리 눈물 나고 외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모습이 싫은데 말이죠 라고. 살다 보면 어떻게 매일 똑같은 텐션으로 살겠어요? 어떻게 매일 똑같은 모습으로만 살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너무 바쁘게만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문득 툭 하고 나를 한번 바라봤는데 순간 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내가 조금 애처로워 보이는 그런 순간이 요즘 선숙님에게 좀 자주 찾아오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항상 능동적이고 많은 분들에게 뭘 나눠주고 같이 즐기고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 정말 바쁘게 지내시잖아요. 그러다가도 사람인지라 어느 순간 글쎄 과연 나를 위해서는 뭘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혹시 들었던 건 아닐까요? 자, 이번에는 백설공주님이 신청하신 곡을 함께 하겠습니다. 마이클 언스트락의 슬리핑 차일드 원하셨어요.

마이클 런스트락의 슬리핑 차일드 함께 하셨습니다. 2786 뒷번호 쓰시는 분도 어서 오시고요. 평강공주님, 네, 굿모닝 가을 아침입니다. 자, 2부 끝곡은 3036 네, 뒷번호 3836 뒷번호 쓰시는 분의 신청곡 프랭크 시나트라의 That's Life 전해드리고 3부로 갑니다.

0: WBS FM.
1: 1967년 중동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항공편을 돌려 이스라엘 피라모닉과 위문 공연을 열었던 지휘자 주빈 메타. 이 노장 지휘자가 최근 또 한 번 세계를 술렁이게 했습니다. 네타냐후 정부의 가혹한 팔레스타인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올해 예정된 이스라엘 일정을 모두 취소하겠다고 선포한 것인데요. 스스로를 인도의 유대인이라 부를 정도로 깊이 사랑해온 이스라엘이었지만 잘못된 침략과 분열 앞에서는 단호히 보이콧을 선택하며 진정한 인류애의 가치를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올해 90세를 맞는 그는 말합니다. 아랍인과 유대인이 서로 껴안는 그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0: 청춘 캠페인 뮤지션의 청년 정신을 배우다. 한국의 생명허브 원광대학교와 함께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선을 행하고도 남이 몰라주는 것을 원망하면 선 가운데 악의 우음이 자라나고 악을 범하고도 참회를 하면 악 가운데 선의 우음이 자라나나니 그러므로 한때의 선으로 자만자족하여 향상을 막지도 말며 한때의 악으로 자포자기하여 타락하지도 말 것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6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백수교당 덕산 김삼덕 영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부인 공타원 김경심, 자녀 김연경, 김지혜, 사위 크리스토퍼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노래 하나 추억들 3부로 오셨습니다. 부산 김창성님,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화장님, 언니 만나러 가시나 봐요. 부산 가는 기차 안에서 인사드린다고. 기분 좋게 잘 다녀오시고요. 진짜 햇살도 하늘도 다 가을 느낌이죠. 그리고 꼬리님도 오늘도 함께해 주고 계시죠.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함께 극장으로 가는 날, 저와 함께 노추극장으로 가보실까요?

음악을 따라가서 만나는 추억의 드라마, 영화, 노추극장, 우리들의 OST. 장면을 떠올리다 생각나는 음악도 있고 음악을 따라가다 문득 떠오르는 대사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시간을 거슬러 그때로 가 있습니다. 오늘은 순수하고 애틋한 첫사랑을 그리워하는 드라마, 가수 비의 첫 드라마 데뷔작이기도 해요. 2003년 방영 드라마 상두야 학교 가자입니다.

지금 흐르는 곡은 이지우의 세상 끝까지라는 곡이고요. 2003년 가을을 물들인 작품인데 이때 라이벌 방송사의 드라마는 그 유명한 대작, 대장금이었습니다. 대장금이 워낙 긴 드라마다 보니까 당시 K사 이 경쟁작 중에선 가장 인기몰이를 했던 작품이에요. B의 상대역은 공효진. 공효진 역시 이 드라마에 대한 애정이 대단했었는데요. 자신의 그 드라마가 이미 히트했던 작품들이 여러 있는데도 이 상두의 학교 가자를 잊지 못할 작품으로 꼽더라고요. 자, 주인공은 상두와 은환. 둘은 고등학교 시절 첫사랑입니다. 하지만 가슴 아픈 헤어짐이 있었고 그 사이에 숨겨진 이야기들, 특히 은환은 모르고 있던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은환의 가정 형편이 기울어지면서 값나가는 물건들을 뺏기던 날 통곡하는 은환을 위해서 그 인부 아저씨들을 상대로 싸우다가 사고가 발생했고요. 의도하진 않았지만 상두에겐 전과가 생깁니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중퇴를 하게 됐고 은환에게서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두. 이 내막을 모른 채 은환은 늘 함께 학교 가던 상두네 집 앞에서 상두야 학교 가자며 대답 없는 상두를 울면서 부르는 이 장면이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세월은 흘러서 10년이 지났는데 상두는 고등학교 중퇴 후에 삼촌과 함께 일명 제비 생활을 하는데요. 어느 날 자신의 활동 무대에 학생으로 위장해서 나타난 교사 은환을 마주칩니다. 이후에 상두는 은환의 학교로 학생이 되어 나타나고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졸업 못했으니까 사사건건 은환과 엮이는 설정입니다. 나는 선생이고 너는 학생이야 가 여기서도 많이 나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10년 전 두 사람의 감정은 서로 숨길 수가 없는데 은환에겐 또 은환만 바라보는 현실의 연인이 있죠. 바로 이동건. 아, 여기에 더 서글픈 상황은 상두는 현재 고등학교 졸업도 못한 상황의 학생인 거고 또 아픈 딸을 혼자 키우는 아빠예요. 자, 이쯤에서 드라마 주제가를 한번 듣고 갈까요? 이 곡이 진짜 많은 사랑을 받아서 뒤늦게 이 가수가 주목받는 데에도 크게 한몫을 했죠. 정철의 마일러 듣고 갑니다.

오늘은 드라마 상도의 학교 가자 OST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흐르는 곡은 연주곡 내 어린 시절 그 바닷가예요. 가수 비의 연기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상도라는 배역 자체에 그냥 비가 찰떡같이 스며든 느낌이었어요. 거기에 은환도 공효진이란 배우가 또 너무나 자연스러운 연기의 대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잘 어울렸죠. 자신만을 바라보는 현실의 연인과 절절한 첫사랑 사이에서 고민할 때 다들 아마 내 마음처럼 많이 이입이 돼서 울었을 거예요. 극 중에서 학교에서 이제 수학여행을 가는데 학생들이 상주에게 은환이 바다에 빠졌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바다에 빠졌다고 거짓말을 하죠. 장난을 칩니다. 그러자 두 번 고민도 안 하고 다이빙을 하는데 이 사실을 알고 은환도 주저없이 바다로도 뛰어들어요. 그리고 둘이 나란히 같이 병원에 실려가서 병상에 누워있는데 이때 달려온 민석이 이 모습을 보고 은환을 놓아줘야 하나 뭐 그런 생각을 해요. 역시나 착한 남자죠. 그리고 민석은 직업이 의사인데 상두의 그 아픈 딸 보리의 주치의로 다시 만나게 됩니다. 드라마다운 설정이죠. 딸을 살려달라 애원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역시 돈. 한동안 하지 않았던 일에 다시 손을 댄 상두는 가지 말아야 할 곳도 또 가게 되는데요. 1년 뒤 죗값을 치르고 출소하는 날 보리를 데리고 은환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등을 돌리는 상두. 그런 상두를 부르며 뛰어오던 은환이 눈앞에서 사고가 나고 말죠. 정말 이런 대목 때문에 드라마를 볼 때마다 가슴 졸이게 되는 그 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한 곡을 더 드릴까요? 정철의 목소리입니다. 내 안의 다짐.

정철의 내 안의 다짐이었습니다. 드라마 상두야 학교 가자. 이 드라마의 결말도 사실 뭐 이름하여 열린 결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지만 어느 쪽으로든 기분 좋은 상상을 불러오는 그런 열린 결말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저게 현실인가 상상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런 결말이라 정확하게 열린 결말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했어요. 사고가 난 다음에 이때 이제 은환이 사고가 나는 걸 보고 상두가 이제 몸을 던져서 같이 이제 구르잖아요. 굴러서 드라마의 초반에 10년 전에 두 사람이 헤어질 때 이미 사라진 상두를 부르면서 학교 가자고 울던 은환의 모습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 뒤에 둘이 함께 또 학교 가자 그러고 같이 학교 가고 뭐 이런 장면들은 결과적으로 다 그냥 허상이다. 모두 상상으로 전개되는 장면이다라는 해석이 제일 많았었죠. 말하자면 두 사람이 그때 헤어지지 않고 함께 잘 성장했더라면 에서 출발한 이야기로 딱 어울리는 장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절절한 첫사랑이 결국 그렇게라도 함께 했다는 마무리로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 싶더라고요. 이 드라마를 쓴 이경희 작가의 또 다른 히트작 중에는 미안하다 사랑한다가 있는데요. 드라마의 결말을 놓고 이때 정말 여러 번 설정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두 사람 중 어느 누구도 혼자 남겨두지 않는 쪽으로 결말을 지은 것 같습니다. 자, 한 곡을 더 들을까요? 포피움의 퍼펙트 러브 함께 넘 함께합니다.

퍼퓸의 퍼펙트리 넘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드라마 상두야 학교 가자 OST를 함께 했고요. 여기에 그 가수 전혜빈도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혜빈이라는 가수도 사실 또 굉장한 다재다능한 그런 끼가 있었구나를 느꼈다. 연기를 꽤 잘했어요. 이렇게 또 출연했던 드라마로 기억을 하죠. 자, 그리고 이쯤에서 3부 끝곡은 신청곡으로 준비를 해볼까요? 우리 부산갈매기님 신청곡을 준비합니다. 토니 브렉스톤, Breathe Again.

0: WBS FM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에게 일상 수행의 요법을 외기하는 것은 그 글만 외라는 것이 아니요 그 뜻을 새겨서 마음에 대조하라는 것이니 대체로는 날로 한 번씩 대조하고 세밀히는 경계를 대할 때마다 잘 살피라는 것이라 챙기고 또 챙겨서 필경은 챙기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되는 경지에까지 도달하라 함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1장 말씀입니다.

0: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WBS 원음방송의 제어가와 관련해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숙의 춤을 추어요 4부 첫 곡이었습니다. 평강공주님의 신청곡이었는데 9319 디브를 쓰시는 분이 70년대 생각난다고 디스코 클럽에서 예, 얘기겠죠? 춤추고 놀던 춤을 추어요 하셨는데 이 노래의 안무, 그러니까 춤은 어떤 동작을 하셨을까요? 잠시 저도 그 상상을 한번 해봤는데 예, 약간 손 위로도 좀 흔들고 다리 스텝은 약간 360도 이리저리 좀 약간 그런 춤이 아니었을까 상상을 해봤습니다. 킬리만자르 표범님도 노래 진짜 오랜만이네요 하셨고요. 그래요? 노초선은 꽤 나가는 곡인데 그쵸. 내가 들을 때 안 나오면은 오랜만이면 진짜 오랜만인 거니까 맞습니다. 제리님은 어제 저녁에 씻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은 후에 쉬고 있는데 문득 선물 받은 커피 그 모바일 쿠폰이 생각나셨대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사용 기한이 마지막 날인 거죠. 나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에잇 가자 하고 커피 매장으로 갔는데 커피를 받아들고 차에 타려는데 문이 잠겼다. 보험회사에 기다리면서 마시는 커피가 참 썼다는 그런 얘기를 보내셨습니다. 아 물론 이런 때에 아이고 그냥 이거 하나 날리고 내가 안 나왔으면 보험회사 이거 긴급출동 부를 일도 없고 막 이런 생각부터 들겠죠. 들겠지만 이미 지나간 거 그쵸. 커피는 내 손에 있고 마시는 커피 한 잔을 마셨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커피 쿠폰 그 아끼려다가 그 날리지 않으려다가 뭐 차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음부터 이런 상황이 되면 정말 조심하겠죠.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길 만한 그런 게 하나 생긴 거 아닐까요? 네, 전 그게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커피는 네, 좀 써도 커피 맛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9319 쓰시는 분이 폼나게 그냥 막춤이었어요 하셔서 그쵸. 막춤만큼 폼나는 춤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김정태님도 오셨어요. 예, 오늘 아침도 실바람에 가을향이 묻어납니다. 그쵸. 제일 가을향이 잘 묻어나는 건 약간 산들산들 불어오는 그런 바람, 공기 이런 것에서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자꾸 제가 요즘 그 쓰레기 분리수거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분리수거하고 돌아오는 길에 여기저기서 온통 그 콘크리트 투성인 그런 왜 단지 안에서도 막 풀벌레 소리가 뚫고 나오는 그 기운이 느껴지는 때 그때가 가을인 거죠 정말. 6318 뒷부분 쓰시는 분, 0016 쓰시는 분, 은정님, 또 정혜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 그리고 사파리오 뒷부분 쓰시는 분도 성두의 학교 가자라는 드라마를 노출해서 만들지 몰랐다고 하셨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아, 그 생각은 드실 수 있어요. 2000년대 이후의 드라마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이 드라마도 그쵸 23년이 지난 셈인 거죠. 어마어마한 추억의 힘을 불러오는 드라마 중에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약간 2000년대 이후에 우리가 막 뭐 밀레니엄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를 기준으로 전과 후를 좀 나눈 게 없지 않아 있어서 그 이후에 나온 거는 좀 요즘 걸로 생각하고 그 전에 앞이 이제 2가 아니라 1이면은 예, 좀 옛날 거로 생각하고 이런 게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예, 나도 모르게 그런 거.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만 23년이 지난 드라마입니다. 자, 노래를 좀 듣고 갈게요. 커피님의 신청곡입니다. 신계행의 가을사랑.

어젯밤 차 문이 잠겨서 커피가 되게 썼다는 제리님을 위해서 신청하신 노래를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산울림의 내게 사랑은 너무 써 였습니다. 근데 되게 속쓰리긴 하지만 화나고 짜증도 나고 그렇지만 그런 경험이 나중에 더 큰 불상사를 막아주는 역할도 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되게 난감한 상황에서 한번 겪었던 일 때문에 그건 진짜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거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그러면 나중에 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경험이 됐겠지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뭐든지 빨리 경험하게 됐던 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죠 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마법의 주문, 이미 지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구 김진홍님, 공기가 아침 공기가 너무 좋아요. 앞산, 대구 앞산에 운동하는데 공기가 너무 좋네요.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아우, 암요. 이 대구의 앞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거 모르시는 분이 아 자꾸 산 이름을 말해달는데 앞산이라 그래 그런다고. 진짜 앞산공원이 있거든요. 그죠? 6185 뒷번호 쓰시는 분, 은정님, 3047 쓰시는 분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향기님의 신청곡을 듣고 올까요? 이안의 물고기 자리 듣고 싶다고 하셨네요.

이 안에 물고기 자리였습니다. 이영희님이 소영님 왕년에 스텝 좀 밟아보셨나요? 하셨는데 그럴리가요. 그건 아니고요. 김상성님이 추억에 소환 노래들 너무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고맙습니다. 또 권영주님도 집 주변으로 반딧불이가 자주 날아다녀요. 여기는 좀 반딧불이로 알려진 곳 하셨는데 어디게요? 라고 퀴즈까지 주셔서 막 떠올려봤습니다. 저희 피디랑 같이 무중가. 근데 동네마다 어릴 때 다 반딧불이 봤다 그래가지고 무주 맞아요? 무주 쪽인가요? 그리고 아, 황금메르님 오늘 그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문자 주셨는데 이게 뭔지 아시죠? 페이지가 밀리면서 순식간에 넘어가가지고 제가 여태까지 못 보고 마지막에 보고서 어머 끝인사할 때 해야 되겠다 그러고 있었거든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저희가 더 감사드립니다. 9319 쓰시는 분이 오늘도 2시간 행복했다고 감사하다는 얘기도 잊지 않고 남겨주셨네요. 아이고 저희가 드릴 말씀입니다. 오늘 끝곡은 김선숙님 무기력을 타파하기 위해서 어쨌든 신청하신 노래는 이 곡이니까 김범수의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원음 방송입니다.
1: 벌쏘임 사고 잘못 알면 더 위험합니다. 첫 번째 오해, 밝은 옷은 말벌을 더 유인한다. 말벌은 천적동물과 비슷한 어두운 색에 더 공격적으로 반응합니다. 따라서 밝은색 계열의 옷과 모자가 안전합니다. 두 번째 오해, 벌이 보이면 가만히 있어야 한다. 벌 한두 마리가 맴돌 때는 쫓으려 하지 말고 천천히 그 자리를 피하세요. 벌집을 건드렸거나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날아온다면 머리와 목을 감싼 뒤 20m 이상 즉시 벗어나야 합니다. 주저앉거나 엎드리면 집중 공격 대상이 됩니다. 세 번째 오해, 벌침은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말벌은 구조상 벌침이 피부에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꿀벌은 침이 피부에 박히기 때문에 카드처럼 납작한 물건으로 밀어내듯 제거해야 합니다. 쏘인 뒤 이상 증세가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소견이 열린 사람은 우주 만물을 모두 부처님으로 모시고 때없이 상주 설법을 듣나니 이는 상근기요. 지각 있고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선지식을 자주 친근하여 좋은 말씀 듣기를 즐기나니 이는 그 다음 근기요.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 대중이 없이 되는 대로 일생을 살며 비록 좋은 법문을 듣는다 할지라도 법으로 응용할 줄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근기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3장 법문입니다.
5: 이 말씀은 교도님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길 기원하고 원음방송 발전을 염원하는 근산 이인상 원로교무와 정봉은 정토영가의 법문 공양입니다.

WBS 밝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원음의 소리. 반갑습니다. 박민수입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요, 도인은 복을 받는 가운데 끊임없이 복을 닦아 한없는 복을 얻고, 범부는 조금 지은 복을 받으면 거기 탐착하거나 오만해 타락하는 수가 허다하다고 말씀하셨고요. 복도 잘못 이용하면 도리어 재앙의 미천이 되고, 재앙도 잘 이용하면 도리어 복의 미천이 된다고 밝혀주셨습니다. 첫 곡입니다. 창작성가 난세를 살아가는 법.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기 111년, 서기 2026년 9월 8일 화요일에 함께하는 원음의 소리. 오늘은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36장 말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정산종사님께서 밝혀주신 것처럼 복도, 재앙도 결국은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독이 되기도 하고 복이 되기도 할 텐데요. 절망적인 상황이 생겼을 때 무조건 비관하고 절망만 생각하기보다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면서 여유를 갖기 위한 지혜가 더욱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위기를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기회를 만나고 계신가요? 원음의 소리 오늘 함께 하실 코너입니다. 먼저 교단의 이슈를 전해드리는 이슈인 원불교 준비되어 있고요. 마음공부 이야기를 감상하는 시간, 마음산책 함께합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엔 교무님들의 설법 말씀을 전해드리는 시간, 다시 만난 설교 만나보고 있죠. 잠시 후에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규현, 깊은 밤을 날아서. 창작성가, 희망을 찾아 떠나는 노래.

양평에 위치한 삶의 재 고려대 원불교 학생회와 졸업생 모임인 후원회의 만남도 이뤄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왕산 종법사님께서는 문명의 대전환기에 사람의 정신을 이끄는 종교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에 따라 원불교 신앙과 마음공부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자립을 세우는 것이 공부의 요도이고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인생의 요도라며 원불교 신앙의 자부심을 갖고 마음공부로 새 시대의 주역이 되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밖에도 왕산 종법사님께서는 서울 순방 기간 중 다양한 분야의 재가 교도들을 만나 교단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기관들을 둘러보는 일정으로 교화 활력에 힘을 실어주셨다고 하네요. 이슈 인 원불교. 오늘은 왕산 종법사님 서울 순방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창작성가 일어나 피우리라.

한 교도의 이야기다. 토요일 오후 그는 오랜만에 교도 정기훈련에 참석했다. 1박 2일의 짧은 일정이었다. 저녁 연불 시간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앉으니

모든 걱정이 밀려왔다. 숨은 이튿날 새벽 좌선대가 돼서야 고르게 잡혔다. 무엇에 그렇게 쫓기고 있었는지 보였다. 그는 말했다. 하룻밤 멈췄을 뿐인데 살아갈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덧붙였다. 그런데 너무 짧습니다. 이 한마디에 오늘날 우리의 훈련의 형편이 담겼다. 갈증은 있는데 채울 자리가 모자란다. 이 갈증은 우리 안에만 있지 않다. 원기 110년 원불교 사회 여론조사가 이를 보여준다. 조사에서 청년, 중장년, 노년이 모두 종교를 고르는 첫 기준으로 정서적 위로와 심리 안정을 꼽았다. 우리 사회의 마음이 그만큼 지쳐있다는 뜻이다. 그래서일까? 원불교에서 가장 경험해보고 싶은 것에 대한 답도 좌선과 마음 공부 같은 수행이었고 절반 가까운 응답이 여기에 몰렸다. 원불교의 문은 교리가 아니라 경험으로 열린다는 게 조사의 결론이다. 그 경험의 자리가 바로 정기훈련이다. 교단 제4대 제1회 설계안이 첫 번째 핵심 의제로 정기훈련의 내실화를 꼽은 까닭도 여기에 있다. 초기 교서 6대 요령에서는 정기훈련이 일상의 공부를 이어갈 원동력을 얻는 자리라고 했다. 정기훈련은 훈련장에서 끝나는 행사가 아니라 일상에 돌아가 살아낼 힘을 채우는 시간이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불교 정전에서는 해마다 두세 달 선원에 들어와 전문으로 공부하라고 밝혀놓았다. 농경 사회에서는 가능했으나 오늘의 교도에게는 엄두를 내기 어렵다. 정기훈련이 1박 2일로 줄어든 데는 이런 사정이 있다. 그래서 6대 요령은 또 하나의 길을 열었다. 예회, 곧 법회를 정기훈련의 하나로 삼았다. 전문 훈련에 들 형편이 못 되는 회원에게는 10일에 한 번 열리는 예회에 참여해 한 해 36일의 정기훈련을 받게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법회가 주마다 열리니 한 해에 52번이다. 다만 지금의 법회로는 어렵다. 설교하는 교무와 듣는 교도의 관계로 굳어져 있어 훈련이 되지 않는다. 정기훈련은 11과목으로 짜여 있다. 염불과 좌선으로 정신을 수양하고 경전과 강연, 회화, 의두, 성리로 지혜를 단련하며 일기와 주의, 조행으로 실행을 챙긴다. 법회 안에 이 과목들이 조금씩이라도 살아있어야 한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형편에 따라 법회를 좌선이나 염불로 열고 경전 한 대목을 함께 공부하고 교도가 돌아가며 짧게 강연하거나 한 주간 겪은 일을 나누는 회화 시간을 두면 된다. 지낸 일을 묻고 답하며 감각된 바에 감정을 얻고 의심난 바에 해오를 얻는 자리도 둘 수 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예회를 보는 것이 마치 장꾼이 장을 보러 온 것과도 간난이라 라고 하셨다. 장에 왔으면 팔 것은 팔고 살 것은 사야 한다. 이런 법회라면 교도는 한 주에 한 번 훈련을 받는 셈이다. 사람들이 바라던 경험하는 종교는 먼데 있지 않다. 물론 훈련원의 정기훈련도 살려야 한다. 11과목으로 1년 내내 열려있는 상설 훈련원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주말과 휴가를 이용해 언제든 입선할 수 있다. 훈련원에서의 하룻밤과
52번의 교당 법회가 서로를 바칠 때 정기훈련은 4시를 넣는다. 시대는 빠르게 흔들리고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힘을 찾는다. 한 사람이 그 힘을 얻어 제자리로 돌아가면 그가 선 자리가 밝아진다. 그 힘이 쌓일 때 우리 교단은 새로워지고 세상은 조금씩 이루어질 것이다.

마음 산책. 오늘은 원불교 신문에 실린 전흥진 교무님의 글, 정기훈련, 일상 살아갈 힘없는 자리 만나봤고요. 이어서 창작성가 그곳이 참 낙원 듣고 왔습니다. 원음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입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에서는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97.9MHz로 원음방송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에서 원음방송 애플리케이션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원음의 소리와 함께 해주신 분들에겐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드립니다.

0: 원음의 소리.
1: 다시 만난 설교.

0: 때로는 마음속 커다란 울림이 되기도 하고 깨달음과 성찰의 기회를 열어주는 은혜로운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교무님들의 설교 말씀을 통해 신심을 채워가는 시간인데요. 다시 만난 설교, 교정원장 나상호 교무님의 설법 말씀, 이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서 준비했는데요. 오늘과 다음 시간까지 총 2회에 걸쳐 전해드리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낮에는 아직도 좀 덥습니다. 여름 무탈하게 잘 지내셨죠? 네, 감사합니다. 대종사께서 구인 제자를 데리고 혈인 법인 기도로 법계 법신부의 인증을 받으신 날이 음력으로 7월 26일 양력 8월 21일이죠. 그래, 이제 소태산 대종사와 구인 제자로 창생을 구제할 회상이 됐다 하고 법신불께서 인증을 하시고 음력 8월에 대종사께서 김제 금산사에 가십니다. 법계 인증 받으신 지 열흘이 약간 지난 뒤였겠죠. 미래 세상을 주재하실 부처님이신 미륵불을 모신 미륵전 아래채 며칠 유하시면서 문미에다가 법신불 이론상을 그리셨습니다. 미륵불전 아래에서 법신불 이론상을 그리셨습니다. 훗날 최도화가 대종사께 미륵불과 용화회상에 대해서 여쭙니다. 대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미륵불은 법신불의 진리가 크게 드러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용화회상은 크게 밝은 세상으로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대의가 널리 드러나는 것이다 하시면서 하나하나 먼저 깨치는 사람이 그 세상의 주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론상 서문 중에 이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서에 대해서 제가 연마한 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기 20년 4월 총부 대각전을 지으시고 문불교 법당으로는 처음으로 법신불 이론상을 모셨죠. 그로부터 3년 뒤인 원기 24년 동선에 대종사께서 이론상 서원문을 발표하십니다. 발표하실 당시에는 이론상, 신불 이론상 내역급 서원문 그랬잖아요. 대산종사께서 전하시기를 대종사께서 세상이 난리가 나서 다 없어진다 한더라도 이 이론상 서원문 하나만 남겨두면 다시 법을 펼 수 있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종사께서 펴신 이론상 서원문에 대해 대종경과 정산종사 법어에서는 이론상 서원문 법문 관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의도로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반야신경의 조견 오온계공 도일체국에서 조견 오온계공은 이론상 서원문의 이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서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이론의 일욕을 얻고 이론의 체성에 합하면 그 자체가 일체 고액을 건너는 거죠. 금강경에서 범수요상, 계시어망, 약견재상, 비상 이거는 이 법신불 이론상 채받아서에 해당하는 법문입니다. 그 자리를 알아서 즉견열애라 하시라는데 즉견열애는 즉 열애는 법신불의 위력을 얻고 법신불의 체성에 합한 사람이 열애이지 않습니까? 7, 8월 복염으로 한동안 3주 정도 더워서 저수지가 거북이 등처럼 쫙쫙 갈라져서 온 세상이 목이 타고 있을 때 8월 15일 밤부터 그 이튿날 새벽 아침까지 비가 많이 왔습니다. 제가 16일 아침 새벽에 대각전 좌선을 하러 올라가는데 대지 천지 만물이 물 마시는 소리가 꿀꺽 꿀꺽 하거나요. 들으셨어요? 우리 예비교우님들, 땅도 천지도 긴 세월 긴 시간 가뭄이 들고 나서 비가 오면 물 마시는 소리가 꿀꺽꿀꺽 나요. 들리죠? 무엇이든지 귀한 줄 모르고 지내다 보면 이처럼 태부족 상황을 겪게 되는데 그럴 때 생명이라는 걸 느끼죠. 죽다 살아날 정도로 고통을 겪으면 또 귀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집안에 아기가 새로 태어나도 생명이라는 걸 새삼스럽게 느끼고 함께 한생 같이 지내던 가까운 인연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때 또 생명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만인과 천지 만물은 무한생명인 법신불의 의지에서 각자 지은 어변에 따라서 단생을 살아가지만 법신불께서는 만인과 천지 만물의 일체 차별 없이 의지처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의를 한다고 그러잖아, 귀. 그래서 법신불을 불생불멸불, 영원한 생명의 부처님이라 우리가 받들 수 있습니다. 연불법에서 연불이란 무량수 각에 귀의한다 그랬습니다. 각은 깨달을 각이니까 깨달으신 부처님으로 바꾸면 무량수 불이죠. 무량수는 불생불멸입니다. 무량수불은 불생불멸불이고 불생불멸불은 법신불입니다. 나무아미타불은 나무법신불입니다. 불과 연불 중에서는 나무아미타불, 아미타불에서 아는 화신불이고 미는 보신불이고 타는 법신불이라고 합니다. 삼신 일불입니다. 그래서 귀의 법신불, 법신불에 귀의한다는 뜻이 연불에 담겨 있습니다. 지난달 KCRP 한국종교인평화회의에서 중국종교인평화의 교류차 7대 종단 대표들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각 종교를 방문했는데 도교는 우리가 말하는 교당을 도관이라고 하더군요. 길도자 볼관자. 도관을 순례를 하는데 노군전이라고 있어요. 제가 도사님한테 노군전이 노자님을 모신 되냐 하고 여쭤보니까 노자는 노군의 화신이고 노군은 천지가 생기기 이전부터 있으셨던 분이다. 계셨던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경에 가서 천주교 성당을 방문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듯이 스테인글라스로 된 하나님 아래 만유진원이라고 써있죠. 그 옆에 또 뭐라고 써있냐면 무시무종 선작형성 진주제라고 주련같이 써 있습니다. 성당에 써 있더라고요. 성당에. 무시무종.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시며 형상과 소리를 가장 먼저 지으신 참된 주제자다. 청나라 때 지은 성당인데요. 놀라워가지고 제가 함께 간 목사님께 여쭸어요. 그랬더니 원장님, 한국에도 있어요. 어디에요? 강화도 온수리 성공의 성당에 가면 거기에도 십자가 아래 만유진원이라고 써있다고 그래요. 귀국해가지고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습니다. 도교의 노군이나 기독교의 하나님이나 무시무종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불생불멸하신 존재로 모시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인도 불교 탄생국가나 동남아 불교국가 교당 법당에 가면 이런 상 아래 작은 부처님을 모셨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이분들은 그래 안 하면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법신부를. 그래서 문화적으로 교화의 방편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론상 서원문에서 유상으로 보면 전개한 무량세계, 무상으로 보면 전개한 무량세계가 둘이 아닌 하나로서 이론상이지 않습니까? 저 어린이나 새 교도에게 법신부를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하고 궁리를 하다가 어느 날 문득 수령이 오래된 나무를 보게 되고 거기서 한 감상을 얻었습니다. 수령 600년 된 나무에는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한 1년도 안 된 가지가 있는가 하면 사람 수명같이 7, 80, 90년 된 것도 있을 거고 여러 수령의 가지들이 있겠죠. 근데 사람들은 그 각각 가지의 나이는 따지지 않고 그 나무를 가리키면서 이 나무 600년 된 나무라 그럽니다. 600년 된 나무라. 이 나무가 수령이 불멸의 수령이라 한다면 어찌하겠느냐 하고 이해를 해보면 아이들한테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새 교도들에게도 이해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회상을 다시 나무에 비유해서 보면 우리 회상이 만고 회상인데 교단 회상을 연 이래 각 분야에서 각기 출가 제가들이 맡은 보훈의 일을 하고 각자 신앙 수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각자가 그 나무에, 이 회상의 나무에 가지가지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가신 분은 어디 갔대? 그 안에 다 계시죠. 그 안에 이상의 세월이 누만년 간다고 확신을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종사님께서 한 달여 유럽 순방을 하셨습니다. 해외는 한 나라의 한 교당, 우리나라 땅 크기만은 한 도시의 한 교당, 거기에 교무 한 명, 교무 혹 두 명이 종보사님의 대행자로서 이 법신불 이론상을 체받을 사람들을, 그 인연들을 하나하나 열어가는데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에 지방에 개인 용무가 있어서 다녀오는 길에 인근 교당을 방문했습니다. 인구 적어지는 지역으로 발표된 지역인데 전임 교무님께서 건강이 여의치 않으셔서 새로운 교무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을 다하고 하는 데까지 하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 말씀은 여건이 어렵지만 여기에서 이 법신불 이론상을 체받을 사람을 하나하나 인연을 더 만들어가겠다는 뜻 아닙니까? 제가 한편으로는 고맙고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각자가 그렇죠. 교당 신축 봉불시에 가면 대산종사께서 대구 삼덕교당 봉부식 때 하신 법문을 제가 전해드립니다. 봉불의 참뜻은 부처님을 잘 보시는 시불, 부처님이 되는 생불, 부처님 마음으로 살아가는 활불이 참뜻이다. 연말을 하다 보니까 정신수양을 할 때 이 법신불 이론상을 체받으면 그게 시불이고, 사리 연구를 할 때 이 법신불 이론상을 체받으면 그게 생불이고, 작업 취사를 할 때 이 법신물 이론상을 체받으면 그게 활불이다. 이렇게 해월을 얻었습니다.
0: 다시 만난 설교, 교정원장 나상호 교무님의 설법 말씀 함께했습니다. 원음의 소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끝곡으로 창작성가 도량의 아침 보내드릴게요. 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

독경으로 일심을 오늘도 진리와 하나 되고 한없는 은혜를 얻는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일심으로 올리는 이 독경의 인연으로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진리의 내용을 담은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이 독경의 인연으로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진리의 은혜와 위력을 얻는 소중한 인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1: WBS 원인 방송입니다.
2: 안녕하세요. 원불교 부산 울산 교구장 강덕재 교무입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어 가자는 왕산종 법사님의 10년 법문을 받들어 실천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그 공부 다짐 지속되고 있으시죠? 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는 노력, 자력양성, 끊임없이 배우는 노력, 지자본위, 모든 사람을 두루 교육하여 세상을 발전시키는 노력, 타자녀 교육,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한 실천과 노력, 공도자 숭배,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힘들이 모여 세상이 은혜로워집니다. 나의 실천은 결코 작은 힘이 아닙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을 위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챙겨보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1: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곰꽃이라 하면 좋아만 하고 그로 인하여 몇 배 이상의 손해를 받는 수가 있음을 알지 못하나 지혜 있는 사람은 곰꽃을 좋아하지도 아니하려니와 그것이 생기면 다 차지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곳에 나누어 써서 재앙이 오기 전에 미리 액을 방비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무타원 이경신 정사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열타원 오은도 교무와 딸 온타원 강인덕, 손자녀 최인영, 최은수, 유규성, 전효민, 주영근, 주정훈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기분 좋은 12시. 엄마가 O형, 아빠도 O형인 부부에게서 나올 수 있는 자녀의 혈액형은 A형이다 라고 우린 보통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A형도 B형도 심지어 AB형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하네요. 와우! 그 이유는 숨겨진 벤이 봄베이 O형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는 O형처럼 보여도 A형이나 B형의 유전자를 지녀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 제가 초반에 자녀의 혈액형은 O형밖에 나올 수 없다라는 얘기를 A형이라고 해서 다시 반복할게요. O형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죠. 소심함에서도 대범함을, 빡빡함에서도 여유로움을, 가능성은 무척 희박할지라도 모두에게 충분히 열린 포인트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오늘도 숨겨진 반전을 꿈꾸며 기분 좋은 12시입니다. 첫 곡이요. 페퍼톤스의 찬스

0: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1: 반갑습니다. 9월 8일 화요일 기분 좋은 12시 저는 김희원입니다. 예전에 MBTI가 없을 때 너 혈액형이 뭐야? 이렇게 많이 웃고는 했죠. O형과 O형 사이에는 O형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가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봄베이 O형 때문이라고 하는데 깊게 파고 들어가 보면 O형이지만 A형을 품고 있고 O형이지만 B형을 품고 있기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100%는 없다 말하지만 가끔은 이렇다 저렇다 확정 짓기가 쉽죠. 가능성을 활짝 열어두고 반전의 묘미, 숨겨진 반전을 찾는 그런 하루 어떠실까요?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지금부터 2시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포토메일 100원의 유료 문자 샵 8970번이고요. 카카오톡 채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카카오톡 우측 상단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 친구 검색 후에 검색창에 원음 방송 라디오 혹은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신청곡과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노래 두 곡 이어드립니다. 오마이걸의 비밀정원, 에이프릴의 손을 잡아줘.

하이걸의 비밀정원 에이프릴의 손을 잡아줘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2746 쓰시는 분이 희원씨 오늘 이야기를 듣고 완전 공감했잖아요. 저희 집 중학교 2학년 아들 녀석이 세상에서 제일 게으르고 방 청소라고 모르는 전형적인 배짱이 형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방에 가보니까 글쎄 밤새 혼자 책상 정리를 싹 해놓고 웬일로 영어 단어장까지 펴두고 등교를 했더라고요.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네요. 우리 애는 절대 안 변해 하고 단정지었던 제 마음이 머쓱해지는 기분 좋은 화요일 아침 반전이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그럼요. 원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예, 원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친구고 잘하는 친구인데 그동안 그러지 않았던 거는 뭐라고 할까요? 너무 열심히 공부하느라 라고 우리 얘기해두죠.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예 주변에 뭔가를 이렇게 예 정리를 할 만한 그런 여유가 없었다라는 예 그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복수님께서 희원씨 안녕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린 행복한 방송 기분 좋은 12시 들으면서 함께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복수님 오늘도 함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전호성님은 희원님 오늘은 가족들과 함께 추석 준비로 양동시장을 갔다 왔어요. 이제 제법 아침 저녁 기온차가 나네요. 몸 건강하시고요. 신청곡은 가족사진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양동시장이라는 곳이 있군요. 오, 여기는 또 처음 들어봤는데 제가 아는 데라고는 경동시장. 예, 고기를 잘 알고 있는데 이제 추석 준비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바쁘시겠네요. 그렇죠? 뒷번호 1294 쓰시는 분께서는 오늘 아침 바람이 너무 좋아 출근길에 괜히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걸었습니다. 낮에 아직 덥지만 가을은 조용히 우리 곁에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게요. 낮에는 아직까진 더운데 아침 저녁은 참 바람이 좋아요. 그렇죠?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정인 게리의 자전거 프리스타일의 행복을 주는 사람.

정인결의 자전거 프리스타일에 행복을 주는 사람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5540 쓰시는 분이 요즘 같은 일교차엔 옷 고르기가 제일 힘들어요. 반팔을 입고 출근했다가 으슬으슬 떨지 겉옷 입고 점심 먹으러 나갔다가 너무 더워 다시 벗고 매일 아침 현관 앞에서 눈치 게임을 합니다. 희원 씨 오늘은 뭐 입으셨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는 오늘 그 셔츠 하나에다가 위에다가 이제 원피스를 입었는데 일단 제 가방에는 언제나 가디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얇은 가디건을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어디 실내로 이동한다 할 때는 이제 슥 입고요.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간다 그랬을 때 이제 슥 벗고요. 근데 또 이렇게 날씨가 너무 쨍쨍하잖아요. 그럴 때는 얇은 가디건을 오히려 입고 있는 게 더 덜 더울 때가 있어요. 물론 이 그 뜨겁다라고 해서 햇빛이 바로 살로 오면은 더 따갑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옷이 입는 게 더 나을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1부 끝곡으로 김남길의 너에게 가고 있어 띄워드리고 전 2부로 돌아올게요.

0: WBS FM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불법은 천하의 큰 도라 참된 성품의 원리를 밝히고 생사의 큰 일을 해결하며 인과의 이치를 드러내고 수행의 길을 갖추어서 능히 모든 교법에 뛰어난 바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서품 3장 말씀입니다.

0: WBS.
1: Yeah, one of my listeners, you're tuning to WBS, one of my

여러분의 나른한 점심시간을 챙겨주는 상큼한 릴렉스타임 기분 좋은 12시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입니다. 안녕하신가영의 네가 좋아.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3: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고 싶을 때, 사람들과 정을 나누고 싶을 때 소통만큼 완벽한 방법은 없죠. 남을 내 꼬기꼬기 접어뒀던 마음이라든지 워낙에 불툭 튀어나온 마음이라든지 오늘 이곳에서 마음껏 담아뒀던 이야기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포토메일 100원의 유료문자 샵897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친구로도 사연 받고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뒷번호 0162 쓰시는 분이 30대 후반에 뒤늦게 4살 아들 키우는 늦가기 엄마입니다. 애 낮잠 재워놓고 드디어 믹스커피 한 잔 탔어요. 빨래 개면서 희원 씨 목소리를 듣는 딱 한 시간이 제 하루 중에 유일한 휴식 시간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그러셨군요. 아, 저는 30대 중반에 아이를 낳았는데, 아, 저도 후반 정도 됐을 때는, 예, 그 나이 정도 됐었네요. 그 시절이 참 힘들잖아요. 잘 시간도 안 가는 것 같고. 근데 막상 한 5살 정도 되니까요, 금방 시간이 가고 아이가 커가는 게 너무 하루에도 몇 번씩 크는 느낌이고, 뒤돌아서면 커있고 커있고, 이제 약 초등학교 1학년이 되니 약간 느낌이 뭐랄까요? 이제 저의 그 가슴팍보다 약간 위에 올라왔거든요, 이제. 근데 아, 얘 이렇게 빨리 크나? 라는 생각에 약간 뭔가 좀 더디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듣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저서 아,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크는 과정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서 참 아쉽습니다. 그래도 이 유일한 휴식 시간을 저와 함께 보내주셔서 참으로 감사해요. 뒷번호 1243 쓰시는 분은 거실 가구 배치를 싹 바꿔봤습니다. 소파랑 TV 위치만 바꿨을 뿐인데 완전히 새로운 집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에요. 기분 전환에는 집안 구조 바꾸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또 이렇게 인테리어가 바꿔주죠, 그러면. 예, 아주 좋습니다. 뒷번호 4360 쓰시는 분은 동네 주민센터 주말 농장에 고구마를 심었는데 오전에 가보니 덩굴이 손바닥만한 게 자랐더라고요. 어머나, 별거 아닌데 내가 가꾼 작물이 자라는 걸 보니 괜히 기특하고 마음이 뭉글뭉글해집니다. 가을에 수확할 생각을 하면 너무 기분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얼마나 맛있을까요? 또 이렇게 키워서의 맛보는 즐거움은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죠. 저도 예전에 상추를 좀 키웠다가 제가 뜯는 속도보다 그 친구들이 자라는 속도가 너무 빨라 제가 따라가지 못했던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우픈 사연이었습니다. 저는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라키의 내 마음, 하늘, 김민석의 사랑의 언어.

럭키, 내 마음은 하늘, 김민석의 사랑의 언어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3091 쓰시는 분께서 아침에 출근길 바람 불 땐 아, 드디어 살았다 가을이네 했는데 낮 12시 넘어가니까 에어컨 실외기가 다시 돌아갑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자면서 남편이랑 아침에 생강차를 마시고 점심으로 냉메밀 먹었습니다. 예, 그럼요. 이열치열. 아주 잘, 예, 계절을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 어쩜 이렇게 가을 같고 날씨도 참 좋다, 그치? 그러게, 자기야. 진짜 가을인가 봐. 어, 왜 이렇게 덥니? 아, 12시 되니까 왜 이렇게 더워? 그러니까 뭐 냉모밀 한 대 때릴까? 뭐 이런 수순인가요? 그러다가 이제 5시 정도 넘어가시면 어, 자기야 또 너무 춥다. 우리 생강차 다시 마시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때는 또 먹어줘야 됩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뒷번호 3719 쓰시는 분이 20년 만에 여고 동창 셋이서 1박 2일 여행 가기로 하고 KTX표 예매하기로 했거든요. 셋 다 손이 느려서 계속 새로 고침만 누르다가 결국 옆자리 다 놓치고 흩어져서 가게 생겼습니다. 아, 어떡해요. 20년 만에 가시는 건데 다 각자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유, 하지만 이번을 계기로 20년 만에 이제 가셨으니까 이제는 약 한 두 달 만에 또 한 번 가시고 그러면 손이 조금 더 빨라지셔서 빠르게 또 예약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시작이죠, 그쵸? 노래 두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경서예지 차가을의 타임리스 그리고 가비앤제이의 해피니스.

경서의 지, 차가을의 타임리스, 가비앤제이의 해피니스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2부 끝곡으로 BTS의 다이너마이트 띄워드리고 전 3부로 돌아올게요.

0: 원음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대산종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온통 네 것과 내 것을 분별하고 탐하는 마당에 종교마저 자기 교단, 자기 종파를 내세우는 편협에 빠져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인류에 대한 공헌으로 그 가치를 평가받아야 한다. 종교가 세상에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것과 내 것을 분별하고 탐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라는 것 아닐까요? 땅에는 구분이 있지만 하늘에는 구분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내 나라, 네 나라의 구분이 있지만 종교에는 내 나라, 네 나라의 구분이 없습니다. 이 지구 마을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고 형제입니다. 평일 오후 6시 종교가 하나 되는 시간, 둥근소리 둥근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뽑히고 원천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안이 마르나니 인생 생활에 신앙은 뿌리요 수행은 원천이라. 신앙이 깊은 생활은 어떠한 역경 난경에도 꿋꿋하여 굽히지 아니할 것이요 수행이 깊은 생활은 어떠한 유혹에도 초연하여 평온함을 얻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4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유린교당 초대교도회장을 역임한 죽산 이윤중 영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기분 좋은 12시.
1: 저 원유원이 휴원유와 함께하는 기분 좋은 12시 3부 시작했고요. 3부 첫 곡입니다. 로코 펀치의 Say Yes.

0: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1: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2: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3: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1: 엄마, 여기 꽃.
4: 고마워.
3: 오늘 귀갓길, 꽃 한 송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5: 알아맞혀 봅시다. 이 시간은요, 우리 소리와 우리 가요가 만나는 퓨전 음악 퀴즈 시간입니다. 지금 너무나 단 한 번 들으면 헤어나올 수 없는 마성의 코너죠. 오늘도 이 시간 손꼽아 기다렸다는 분들의 함성이 저 호기서부터 들려오더라고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코너는 우리 소리에 맞춰 우리 가요 가사를 넣어 불러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어떤 가요를 불렀는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하시고요. 풍악을 올려라!
6: 그때요, 흥보가 이런 노래를 해보는데, 찬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면은 밤하늘이 반짝이더라. 긴 하루를

너희 집 앞으로 잠깐 나올래. 가볍게 겉옷 하나 걸치고서

울랄라 세션에 너와 함께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알아맞혀봅시다. 어떠셨을까요? 좀 알쏭달쏭하셨을까요? 아니면 너무 쉬워서 아, 이 노래 내가 100% 맞춘다라고 하셨을까요? 아, 이 와중에도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습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모두 모두 풍악을 올려라! 그때요, 심청이 아버지 심학규가 이런 노래를 해보는데, 그치만 네 손을 꼭 잡을래.

WSG 워너비의 그때 그 순간 그대로 이석훈의 어른이 됐고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 오늘 노래의 제목은 바로 별 보러 가자였죠. 적재 그리고 또 박보검도 리메이크를 했던 그런 곡이었는데 참 이 노래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아까 심청가에 붙여봤더니 조금 슬퍼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심청가를 하지 말아야지라고 심청가의 아 심학교님 걸로 안 해야지라고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뒷번호 1597 쓰시는 분께서 별 보러 가자 적재 저는 박보검 버전을 더 좋아합니다. 잘생긴 사람이 어찌 노래까지 잘하는지 음치인 저는 오늘도 후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울지 마시고요. 선물 받으셔야 되니까요. 울음 뚝! 예,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뒷번호 4812 쓰시는 분은 정답은 적재 별 보러 가자 판소리로 부르시는데 구수해서 옥수수 밭으로 별 보러 가자는 줄 알았잖아요. 몸이 안 좋아 반차 내고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희원씨 목소리 들으니 힘이 나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그럼요. 뭐 옥수수 밭이든 거기가 뭐 잔디밭이든 아니면 뭐 그 어떤 데건 예 뭐 별 보러 가기는 매한가지니까요. 그쵸? 예 구수하고 좋죠 뭐. 아 뒷번호 0394 쓰시는 분은 별 보러 가자 적재 편의점 컵라면 먹다가 문자 보냅니다. 라디오에서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구절이 들리는데 가을 여행 가서 밤하늘에 별 보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유 그러게요. 저도 아직까지 그 가을 이렇게 여행 가서 별을 그렇게 보지 않았던 것 같고 그냥 어딘가에 갔을 때 밤에 별 있나 싶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어딘가에 돗자리 펴놓고 한강에서라도 누워서 별을 보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뒷번호 7522 쓰시는 분은 정답 박보검이 리메이크했던 별 보러 가자예요. 이 노래 듣고 있으면 마음이 가을가을해져요. 어릴 때

0: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지 밤하늘에 쏟아질 듯한 많은 별들을 봤던 추억이 새록새록합니다. 이제 좀 있으면 추석도 다가오니 추억이 더 몽글몽글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러게요. 뒷번호 1805 쓰시는 분도 적재의 별 보러 가자 창으로 부르시니까 박자가 묘하게 찰져서 정답을 안 보낼 수가 없네요. 우리 소리 최고라고 보내주셨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호명해 드렸던 분들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려요. 끝곡으로 3부 끝곡으로 적재의 별 보러 가자 띄워드리고 전 4부로 돌아올게요.
1: 찬 바람이 조금씩

0: WBS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본래 선악 염정이 없는 우리의 본성에서 범성과 선악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본성에 소소영영한 영지가 있기 때문이니 중생은 그 영지가 경계를 대함에 습관과 업력에 끌리어 종종의 망상이 나고 부처는 영지로 경계를 비추되 항상 자성을 회광반조하는지라 그 영지가 외경에 쏠리지 아니하고 오직 청정한 해광이 앞에 나타나느니 이것이 부처와 중생의 다른 점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11장 법문입니다.

잠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곳은 어디? 신나는 노래로 어깨가 들썩이는 곳은 어디? 바로 여기 이곳 기분 좋은 12시쇼로 마무리로 끌어 다 같이 소리질러. 좋습니다. 오늘도 잠 쫓는 강렬한 노래 준비했습니다. 저 믿고 한번 들어보세요. 주름도 놀라 사라지는 여름 퇴치송. 오늘은요 어스의 지금 이대로 쓰쓰쓰 떠날 거야 타이푼에 그래서 띄워드립니다.

어스의 지금 이대로 쎄쎄쎄 떠날 거야 타이푼의 그래서까지 세 곡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협찬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100% 우리 쌀 징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 징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 금박 세트, 프리미엄 인사땡 골드한 세트,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잘 마스크팩, 김해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 맞기만 박스,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문오바이오틱의 신제품 똥벤 유산균 한 박스,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강 한방 생활 건강에서 모겐모가 사탕을 드립니다. 뒷번호 1467 쓰시는 분이 얼마 전에 길가 화단 구석에 바싹 말라 비틀어진 작은 화분을 하나 주워왔어요. 가족들은 아우 다 죽어 있는 거 왜 데려오냐, 100% 버려야 한다 라고 잔소리 폭탄을 날렸거든요. 매일 물을 주고 볕 좋은 곳에 뒀더니 오늘 아침에 어머나 연초록색 새순이 쏙 고개를 내민 거 있죠. 정말 0%라고 생각했던 곳에서도 생명이 피어나는 걸 보니 왠지 모르게 울컥하면서 힘을 얻네요. 저도 오늘 하루 제 안에 숨은 가능성을 한번 믿어보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헉, 아이고 이렇게 또 살려주셨군요. 아 금손이십니다. 예, 그 바싹 말라지게 만드는 사람이 전데 이렇게 또 살려주시는 분이라니 참 금손 멋지십니다. 뒷번호 9043 쓰시는 분은 오늘 시어머니를 모시고 안과 정기검진 다녀왔어요. 백내장 수술 경과가 좋다 하셔서 마음이 푹 놓이네요. 점심으로 어머니 좋아하시는 잔치국수 만들어 맛있게 먹고 쉬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경과가 좋다고 얘기해주시니 저도 참 기분이 좋네요. 아주아주 칭찬합니다. 뒷번호 0820 쓰시는 분께선 13살 먹은 우리 집 반려견 시추 데리고 동물병원 다녀왔어요. 귀 청소하고 주사 맞느라 삐쳐서 등 돌리고 누워있다가 좋아하는 황태 간식 하나 물려주니까 슬그머니 꼬리를 흔드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유, 귀 청소하는 거 강아지들은 싫어하긴 하죠. 그렇죠? 예. 그래도 아 마음은 아주 불안한데요. 그렇죠? 노래 두 곡 이어드립니다. 범진의 같은 하늘 다른 시간, 잔나비의 가을밤에 든 생각.

범진의 같은 하늘 다른 시간 잔나비의 가을밤에 든 생각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3492 쓰시는 분이 요즘 만보 걷기 도전 중인데 드디어 오늘 연속 7일 달성했습니다. 아이고 발바닥은 좀 아프지만 뱃살도 좀 들어간 것 같고 아주 뿌듯합니다. 이 가을 아침마다 걷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건강을 챙기는 방법 중에 걷는 게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아주 칭찬합니다. 내일도 도전! 좋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은 뒷번호 2309 쓰시는 분의 신청곡 서영은의 가을이 오면 띄워드리고요.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빈말로 남에게 무엇을 준다든지 또는 많이 주었다고 과장하여 말하지 말라. 그 말이 도리어 빚이 되고 덕을 상하나니라. 또는 허공법계에 빈말로 맹세하지 말라. 허공법계를 속인 말이 무서운 죄고의 원인이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9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이문영의 가요 세상. 반갑습니다. 해보고 싶은 일들 언제까지 미뤄두실 건가요? 장윤정의 노래예요. 꽃.

0: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1: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마음에 품고 있는 작은 바람 하나쯤은 다들 있으실 겁니다. 다루고 싶었던 악기나 꼭 배워보고 싶던 운동, 아니면은 내 이야기를 담은 근황편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막상 시작해보려 하면은 이상하게 핑계가 계속 늘어납니다. 지금은 너무 바빠서, 나이가 많아서, 혹은 나중에 여유 생기면 하자 같은 것들이죠. 틀린 말들은 아니지만 시작을 못하는 진짜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생각보다 시작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기를 배우고 싶다면은 체험 수업을 먼저 들어보거나 글을 쓰고 싶다면은 오늘의 기분을 메모장에 한 줄 적어보는 거죠. 그 작은 첫발이 이미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마음속 깊이 미뤄뒀던 꿈 하나 꺼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임영웅입니다.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안녕들 오십니까? 나 거시기 이장이요. 아, 요즘에 말입니다. 시골에 사람 귀하다 하는 소리들 많이 하잖요. 그런데요, 거시기 무시냐? 그 얼마 전에 어느 마을에 오랜만에 청년 하나가 농사 짓겠다고 이사를 왔더란 말이지. 동네 어르신들이 얼마나 반가웠는디 오랜만에 젊은 친구를 보니까 참말로 거시기 하면서 어떤 표현을 할 줄은 몰라가지고 모여가지고 자는 어디 성시여? 혼자 왔대? 농사는 지을 줄 안대? 하면서 괜히 거시기하게 질문만 하고 계시다는 거요. 청년은 안 그래도 낯선 동네라 어색한데 어르신들이 둘러싸가지고 물어보니까 참말로 거시기 한 거지. 근데 그때 어르신 한 분께서 슬그머니 시원한 식혜 한 사발을 들고 나오더니만, 야야 날도 더운데 이거 하나 마셔 하고 무심하게 건네더란 말이지. 그 식혜 한 잔에 어색하던 공기가 거시기에게 싹 녹아내리더니만은 청년의 긴장이 그제야 풀리면서 어르신 잘 마시겠습니다 하고 씩씩하게 인사를 올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 무엇이냐, 표현은 좀 무뚝뚝 해도 식혜 한 사발에 어르신들 따뜻한 속정이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주고받는 거시기한 식혜 한 잔에 정이 쌓이고 식구가 되어가는 법이라 이 말이요. 한혜진의 노래 너는 내 남자 김민교 옆집.

0: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1: 짧게 짧게 가요 맛보기.
0: 자, 노래 맛보기 출발합니다. 이세원 화장을 하고 이명복 씨 가을에 어느새 우리 곁으로 와 있는 오후 시간 오늘도 힐링 방송 조은혜 가요상 출근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에서 입장합니다. 돈 많이 벌었어요. 자, 무더위가 지나고 보는 파란 가을 하늘이 반갑네요. 네, 어서 오세요.

이세원 화장을 하고였어요. 부산 멋쟁이님 들어오셨네요. 화창한 가을의 날씨 부산. 또 부산의 신복순 씨도 부산은 바람도 살랑살랑 햇살도 다사로이 그런 가을입니다. 오늘도 우리 행복한 방송 함께해요. 어서오세요. 자, 남한산성에서 보냅니다. 임조침실에도 가보고 그래도 오조환의 신곡 중 이제는 지가 싫어요 듣고 싶다고요. 어서오세요. 윤중식 돌아온 남자.

윤종식 돌아온 남자였습니다. 자, 왠지 가을엔 커피향이 더 진하고 맛있게 느껴지는 건 기분 탓이겠죠. 푸른 하늘의 흰 구름이 아름다운 작품 만들어주는 이 가을이 참 좋습니다. 그리 춥지도 덥지도 않은 시원한 바람이 있어 가을이 참 좋아요. 이 가을 문턱에서 행복한 웃음이 있는 최고의 방송 조은영의 가요세상과 함께합니다. 오늘 또 힘내세요. 자, 그리고 여름을 아름답게 들끓어 보지도 못하고 가을이 왔다고 서운하네요 하셨습니다. 유미 아모레미오.

도레미오였습니다. 예. 김윤의 오라디오 라디오. 대전의 김윤혜 씨. 백로가 지난 오늘은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아요. 푸른 하늘에 수놓은 듯한 하얀 그림이 설레는 오후입니다. 밖에 풍경만큼 기분 좋은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 친정엄마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하셨고요. 엠마님도 오늘도 출첵해요. 마트 이어폰을 끼고 가면서 듣고 있어요. 저녁에 구수한 목소리 들으면 시장 볼 겁니다. 별일 없는 일상에 감사드립니다 하셨고요. 늘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하셨고요. 성영아씨 집안에 마치고 커피에 과자 과일 소양 드리면서 마시려고 합니다. 신나게 파이팅입니다 하셨어요.

라디오 라디오였습니다. 김은의 노래였어요. 서수배 이성낙 씨 들어오셨고요. 스마일님 오랜만에 오셨군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진 바람에 어느새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해가 세상과 함께 기분 좋은 하루 함께하고 있다고요. 급박했으느라 그냥 보냈어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자, 지원이의 노래 남자답게

0: 원음 방송입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거든 생각 없이 같이 미워하지 말고 먼저 그 원인을 생각해보라. 만일 미움받을 만한 일이 있었거든 고치기에 힘쓸 것이요. 그러한 일이 없거든 전세에 밀린 업으로 알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8장 말씀입니다.

0: 르노.
1: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르노.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요즘 인터넷에 직업을 수상하고 거창하게 소개하는 놀이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승무원은 100여 명을 거대한 금속물체에 가둔 뒤에 상공 수만 PT에서 감시하는 사람. 예, 그러니까요. 또 피부관리사는 말이죠. 사람 눈과 입을 막은 채 방치하는 사람. 요렇게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 말장난 같은데 살짝 뭐 비틀어보는 유머 같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다면 저는 매일 오후 이 시간마다 수만 명에게 목소리를 쏘아 올리고 마음을 슬쩍 수집하는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도 뭐 이렇게 뭐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겠죠. 네. 내 직업은 이런 사람이라고 재치 있게 문자 한 통 남겨주십시오. 신청곡 함께 보내주시면 2부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우철의 연모, 최윤아입니다. 당신 없인 못 살아.

가사로 만든 이야기 최연의 구름나그네. 살다 보면 떠나야 할 때가 있다. 마음은 아직 그 자리에 남아있는데 발걸음은 앞으로 옮겨야 하는 순간이다. 뒤돌아보면 붙잡고 싶고 조금만 더 머물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아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길을 나선다. 이별도 그렇다. 정말 미련이 없어서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사랑했던 사람을 두고 돌아서는 길에는 하지 못한 말도 있고 전하지 못한 마음도 있다. 한 번쯤 뒤돌아보고 싶지만 그러면 다시 돌아가게 될까봐 하늘만 바라보며 걷는다.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도 계속 걸어간다. 구름도 그렇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 모두가 구름 나그네인지도 모른다. 누군가는 사랑을 찾아가고 누군가는 꿈을 찾아가고 또 누군가는 잃어버린 자신의 시간을 찾아 오늘 또 인생이라고 하는 고개를 넘는다. 때로는 뒤돌아보아도 괜찮다. 그리운 사람 있으면은 잠시 그리워하고 눈물이 나면은 한 번쯤 흘려도 좋다. 다만 다시 앞을 바라보고 걸어가면 된다. 떠난다는 것은 모두 잊었다는 뜻이 아니다. 가슴에 그리움 하나 품고도 다시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어쩌면은 우리 인생인지도 모른다. 오늘 또 하늘에는 구름이 흘러간다. 그리고 우리도 각자의 그리움을 품은 채 인생이라고 하는 고개 너머를 향해 조용히 걸어가고 있다.

참여하신 분에게 드리는 상품 있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도움되시라고 교도님이 주신 주유상품권,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이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더 미르라이프에서 비누 또는 치약, 김경호 박사가 만든 프리미엄 닌잘 마스크팩, 파주의 명물 마늘빵이 맛있는 집 뉴지엠 베이커리에서 마늘빵을 드립니다. 윤정합니다. 언제 벌써.

햇살이 한결 부드러워진 오후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차 한잔의 여유도 가져보면서 오빠가 돌아왔다. 당신 편 뜨겨운 황영웅의 노래 듣고 싶다고 주셨어요. 남은 시간 얼굴엔 미소 가득 행복한 오후를 보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해 가요 세상과 함께합니다 하셨고요. 거창의 이현수 씨가요. 가족 여러분 반갑고 사랑합니다. 낮에는 날씨가 조금 더워도 아침 저녁에는 쌀쌀합니다. 고영준의 시당초 유전의 무슨 사랑 이조 씨랑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야, 근데 진짜 새벽에는 쌀쌀해요. 그냥 저 이불 안 덮고 자다가 추워가지고요. 이불 여름 이불인데 여름 이불도 약간 쌀쌀하더라고요. 덮었는데 이제는 따뜻함이 언제 그랬냐 듯이 그리울 때가 돼버렸어요. 네. 대구 시내 버스 기사님 김정수님께서 낙하유수입니다. 오늘도 가로수를 높이면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호선에 쫄방리 가는 길 신청합니다 하셨고요. 용산동 민구씨 네, 시원한 날씨에 운동하기 딱 좋은 날이라고 모두 건강하세요 하셨네요. 자, 2호선입니다. 쫄방리 가는 길 잠시 후에 3시에 돌아오겠습니다.

0: WBS 원인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분주한 아침 시간, 이제 한숨 돌릴 때가 됐죠? 추억행 열차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음악, 그 속에 숨은 아련한 이야기. 잠깐의 여유면 충분한데 함께 찾아보시겠어요? 매일 오전 9시 여러분의 숨고르기를 함께하고 싶습니다. 노래 하나, 추억 둘,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 말씀에 너무 미련한 사람도 제도하기 어렵고 너무 겉영리한 사람도 제도하기 어려우나 이왕이면 미련한 사람이 겉영리한 사람보다 낫다 하시었나니 참으로 영리하여 한 말씀에 대의를 짐작하고 믿음이 완전히 서버리든지 아니면 차라리 어리석은 듯 외길로 나아가야지 겉 똑똑한 사람은 믿음의 뿌리가 서지 못하므로 제도하기가 힘든 아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10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2: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3: 02731-7333.
4: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5: 라디오로 흘러나온
2: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5: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6: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7: 자, 오늘도 무심. 네. 계속해서 전해드렸던 노래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전해드렸죠. 오늘은 또 다시 전해드려야 될 분을 만나는 날입니다. 자, 오늘 어떤 분들이 나오셨을까 소개를 해드릴까요? 내 편이 되어주세요. 어제 매력으로 온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시간, 본격 가수들의 매력 발산 코너,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오늘 내 편이 되어주세요 코너는 그야말로 연기부터 노래까지 다 되는 발색조 보컬과 모델 출신의 감미로운 감성 보컬의 매력 대결입니다. 라디오 주파수 고정하시고 두 눈과 귀를 쫑긋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1번 후보 곤에나. 영국과 뮤지컬 무대를 맡으면서 발색조 매력을 보여주고 있는 가수. 정통 트로트부터 흥겨운 세미 트로트까지 완벽히 소화하는 곤에나.
8: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7: 네, 2번 후보 정준 씨. 헌철한 피지컬과 감미로운 미성으로 마음을 사로잡는 모델 출신 가수. 가창상과 올해의 가수상까지 싹쓸이하면서 낙원동 포장마차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 정준 씨.
9: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정준입니다.
7: 두 분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7: 예, 반갑습니다. 자, 뭐 저희가 소개는 이렇게 했는데 고네나 가수님이 이제 직접 나는 이런 가수입니다라고 30초를 드리겠습니다.
8: 네.
7: 네. 네, 소개를.
8: 아,
7: 네.
8: 제가 저 PR을.
7: 그렇죠. PR의 시간 30초. 네네네. 드리겠습니다.
8: 시간 제거 있습니까? 제 입으로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조금 쑥스럽지만 제 PR을 하는 자리인 만큼 저는 무늬만 여자라는 제 노래로 PR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노래 가사에 보면 알고 보면 여리여리 여리한 여자, 만나보면 귀염귀염 귀여운 여자, 얼굴도 마음도 착한 여자라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제 노래를 들을 때마다 그게 너 아니냐 이런 말을 많이 듣더라고요. 땡!
7: 네, 땡입니다. 자, 다음은 정준 씨 준비되셨나요?
9: 네.
7: 자, 주세요.
9: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정준입니다. 멀리 돌아서 일본에서 이제 데뷔를 해서 활동하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인생이야기 리미셔라는 노래로 활동하다가 꿀맛사랑을 많이 활동했었죠. 꿀맛사랑 부르고 있다가 이번에 신곡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낙원동 포장마차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번에는 작사를 제가 했어요. 본명으로 정명준으로 돼 있는데요.
8: 와.
9: 작사를 제가 했는데 어떤 낙원동 포장마차인지 봐주세요.
7: 땡입니다. 사실적으로 무척 짧지요.
9: 네, 네.
7: 이제 못다 한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권혜준 씨는 아니 권혜나 네네. 권혜중 씨는 그 배우잖아요.
8: 네네.
7: 권혜나 씨는 네. 보니까 연극부터 시작을 하셨나요?
8: 네, 뮤지컬 연극을 했습니다.
7: 배우 하시고.
8: 아, 예. 좀 짧은 경력이긴 하지만 네. 이제 제가 좀 나이 들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7: 네. 이제 트로트 쪽으로 이제 오신 거예요?
8: 네. 트로트의 매력에 이제 푹 빠져서 트로트를 하게 되었고, 이제 원래 전공은 제가 좀 성악을 했었는데 학교 다니고 나서부터는 거의 음악적인 생활은 하지 않다가 예, 제가 이제 다시 새롭게 예, 노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7: 네, 뮤지컬 쪽은 이제 아무래도 성악적 장법을 쓰는 경우도 있고.
8: 네. 네.
7: 그 어려움이 또 많죠. 이제 대중들의 음악은 좀 편안한 음악이 돼야 되는데
8: 네,
7: 뮤지컬에서는 그렇습니다. 조금 이렇게 전해줘야 되는 게 그냥 강하게 착 잠겨야
8: 네,
7: 되잖아요.
8: 네, 어렵기도 하지만 네. 뮤지컬이 훨씬 저는 이제 재미있더라고요.
7: 그렇죠. 그렇죠.
8: 예, 종합 예술이고 다양하게 할 수 있어서, 그리고 또 뭐 무엇보다 이렇게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한데
7: 네, 네, 네.
8: 제가 또 이렇게 다른 동료들이랑 너무 잘 지내다 보니까 네. 너무너무 재밌는 시간이고, 무대 위에서는 저 때문에 이제 무대를 망칠 수 없다는 생각에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7: 근데 왜 왔어요?
8: 그러게요. 잘렸나? 자, 그 너무 좋은데 저를 좀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7: 그렇죠.
8: 이제 다양하게 하고자 이제 트롯을 네. 하게 되었습니다.
7: 이제 뭐 뮤지컬을 하게 되면은 네. 물론 단체적으로 이제 함께 하고 하는데
8: 네.
7: 그 나라고 하는 나만의 시간을 네.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보다는 함께 해야 되는 것들이기
8: 네,
7: 때문에
8: 네, 맞습니다.
7: 나만의 이제 그 무대를 만들고 싶어서 오신
8: 네,
7: 거죠.
8: 그렇습니다. 네.
7: 그리고 또 이게 트로트 쪽을 하게 되면 나이가 들어서도
8: 네, 네,
7: 대상들과 함께 어려할 수
8: 가성비
7: 있으니까.
8: 좋죠.
7: 예. 정준 씨는 네. 모델부터 하신 거예요?
9: 예, 어릴 때 네. 고등학교 다닐 때 모델을 시작을 했어요.
8: 너무
9: 그때부터
8: 잘생기셨어요.
9: 시작을 해가지고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7: 네, 그래가지고요.
9: 그래서 이제 모델 활동하면서
7: 네.
9: 주위에 이제 그 연예계 인맥들이 좀 쌓였어요. 그래서 이제 뭐 계현숙 누나라든지 뭐 기타 등등 뭐
7: 아 일본에서 모델을 시작하셨군요.
9: 아니 한국에서 했는데
7: 아,
9: 그때 당시 모델 하다 보니까 디자이너들하고 많이 친했어요.
7: 네네네.
9: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여성복 하시는 디자이너 선생님들하고 많이 친해서 그런 가수들하고 또 이렇게 인맥이 쌓게 되는 상황이 돼서 많이 그렇게 해서 이제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음악은 처음 시작하게 됐어요.
7: 아, 그랬군요. 네. 근데 일본에 가서는 가수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9: 네, 일본에 가서는 가수를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학비를 주셔가지고 이제 제가 공부를 하러 갔는데
7: 네.
9: 또 선배님들이 좀 저를 좀 너무 예뻐해 하셔서 뭐 학비를 좀 탕진을 하고
7: 네.
9: 그다음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7: 네네.
9: 그래서 이제 처음 콤빙이라 그러는 편의점에서 이제 일을 좀 하다가
7: 네.
9: 제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노래를 한번 해볼래? 그렇게 해가지고 노래를 시작하게 됐어요.
7: 그렇죠. 네. 근데 일본에서 이제 우리 생각할 때는 해외 가면은 다 잘 사는 거로 알잖아요. 오면 뭐. 근데 가서 진짜 비행기 표가 없어가지고.
8: 맞아.
7: 고국을 못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9: 처음에 너무 고생했어요. 진짜.
7: 네. 네. 우리가 보면, 뭐 잘 사니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하고 고생도 하고
9: 그렇죠.
7: 정착하기까지는 참 어려움이 많죠.
9: 네.
7: 그래서 해외 나가서 아이고 이게 뭔 고생이다냐 이런
8: 맞아 집 떠나서 개고생.
9: 네. 그 어머님이 그래서, 빨리 네. 들어와라 그러셨는데
7: 네네.
9: 또 나가 보니까 남자가 한번 칼 뽑았으면
7: 네.
9: 뭘 해보고 싶은 마음에
7: 네.
9: 정착을 하게 됐었죠. 네.
7: 이제 돌아왔어요.
9: 네.
7: 돌아와서 우리나라에 이제 왔지만 만만치는 않죠.
9: 네, 저는 이제 언더에서 쭉 노래를 하다가
7: 네.
9: 한국에 돌아왔는데 이제 박성훈 선생님 곡으로 제가 시작을 했는데요.
7: 네.
9: 그래서 이제 또 선생님 좋은 선생님 만나가지고요.
7: 네.
9: 또 많이 도와주시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7: 그렇군요.
9: 네네.
7: 권연아 씨는 이제 어떤 장르의 노래 트로트에서도?
8: 저는 이제 찐트로트도 많이 하긴 하지만
7: 네.
8: 이제. 아무래도 대중적으로 부르시기에는 세미트롯이 좋은 것 같아서
7: 네.
8: 예, 세미트롯과 전통 트롯을 다 같이 하려고 하고 발라드도 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두루두루 하고 있습니다.
7: 그래요. 그러면 먼저
8: 네.
7: 정준 씨의 노래부터 들으면서 저희가 순서가 헷갈리니까 그러면 권혜라 씨부터 노래를 부르고
8: 예, 그럴까요?
7: 1번이 권혜라 씨니까
8: 네.
7: 1번 권혜라 씨부터
8: 기억부터?
7: 노래 부르고 예, 가겠습니다.
8: 네.
7: 그러면 무늬만 여자부터 한번
8: 예,
7: 들어볼까요?
8: 알겠습니다.
7: 네. 듣고 정준 씨의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팬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이제는 팬덤의 시대니까 팬으로서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가수의 노래 열심히 불러주실 겁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권혜라 씨가 부르는 노래 무늬만 여자입니다.

0: 네, 무늬만 여자였습니다. 예. 아니, 여리여리하게 보이는데, 당차시고, 예. 뭔가 그 여성보다는, 네. 뭐, 얼굴은 여성이지만, 네, 이게 행동하는 모습이나 춤추는 모습이나 노래하는 모습이 씩씩한 것 같아요.
1: 아, 예, 맞습니다.
0: 네. 정준 씨가 여리여리 보이고, 영준 씨가 여리여리 보이고,
2: 아, 그래요?
0: 오늘은 바뀌어지신 것 같아요.
2: 제가 좀 네. 얌전하죠?
0: 네. 그러면 정준 씨가 여리여리하게 노래를 네네. 불러주실래요? 꿀맛 사랑이라고 하는 곡인데, 이 전에, 낙원동 포장마차 전에 활동곡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0: 꿀맛사랑이었습니다. 네. 꿀맛사랑 파이팅!
1: 파이팅!
0: 경아씨 항상 싱그럽죠. 행복하지 않다면 행복할 때까지 응원합니다. 예나씨. 예나 지금이나 창돌이씨 고인하러 갔으니까 가자 하셨고요. 정조님 실물이 더 잘생겼지요 하셨습니다. 사랑해요 예나님 하셨고 정정과 수님 파이팅입니다.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고 계십니다. 무늬만 여자 대박이네요 하셨고요. 언제나 옆에서 지켜드리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하셨습니다. 노래 불러보는 게 불러볼만 하죠?
2: 네네.
0: 네,
1: 편안하게. 불러볼만하네요.
0: 네, 라이브로.
1: 네. 우리 근데 여담인데 네. 우리 조은영 네. 국장님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0: 이 시간에는 좀 졸리게 하는 목소리죠. 네, 편안한 목소리. 네.
1: 너무 좋습니다.
0: 잠들게 하는 목소리.
1: 네, 네,
0: 죄송합니다.
1: 스르르 잠이 오네요. 네.
0: 자, 그러면 그 이번에 권혜라 씨는 어떤 노래 불러보실까요?
1: 아, 저는 이번에 네. 회룡포를 불러보겠습니다. 아. 왜냐하면 저희가 행사를 가면은 밝은 곡들을 주로
0: 그렇죠.
1: 부릅니다. 근데
0: 네.
1: 이제 이런 노래들은 또 부를 기회가 별로 없더라고요.
0: 그래요.
1: 네.
0: 예, 졸리는 시간 졸음을 깨는 노래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요번만큼은 노래를 좀, 더 잘해서 네. 그 저 졸음이 오지 않는 노래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네. 네. 그 회룡포라고 하는 노래를 또 그 본인의 노래가 아닌 권혜나 씨가 불러주는 노래는 또 어떤 느낌일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0: 이준호 씨가 애나님 한 표, 시살름님이 정전님 낙원동 포장마차도 부탁해요 라고 하셨고요. 꿀맛사랑 언제 들어도 신나요 하셨습니다. 숙희 언니. 이론님께서 노래 최고예요. 아주 구성지게 잘합니다 라고. 나른 오후 시간 쿵짝쿵짝 신납니다. 아, 예나 지금에나 팬클럽 일동이라고 주셨습니다. 꿀맛사랑 파이팅. 에, 이렇게 주셨습니다. 노래를 이제 그 뭐 성악 쪽에서 오거나 뭐 그러면 이제 그 트로트의 호흡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서
1: 네.
0: 호흡적 부분들이 조금 힘들 수도 있거든요.
1: 어떠셨어요? 우리 국장님도 음악적 조예가 깊으셔가지고.
0: 아니요, 뭐 좋았습니다.
1: 아, 예, 감사합니다. 근데 나름대로 좀 바꾸려고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렇죠. 어떻게 들으실지는 사실 제가 노력은 했으나.
0: 그렇죠. 네. 네. 테너나 바리톤 남자들은 이제 그쪽에 네, 있는 네. 분들이 이제 그 이렇게 오디션에 나오게 되면 네. 고민을 많이 해요.
1: 네.
0: 그래서 그 뒤쪽으로 이렇게 보냈던 것들을 앞쪽을
1: 네,
0: 밀어서 해야 되니까.
1: 아, 너무 잘하시네요. 그래서 거의 뭐 제가 뭐 생목으로 해야 되나 이런 네. 마음이 들 정도로 사실.
0: 그래서 완전히 마셔서 던져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그게 좀 힘들 수도 있어요.
1: 와, 너무 네, 잘하신다.
0: 그런데 네, 네. 잘 불러주셨습니다.
1: 아, 네. 감사합니다.
0: 참 그 트로트 쪽이 어렵죠.
1: 네, 노래 장르로서 이제 네. 좀 다르니까요.
0: 그렇죠.
1: 네.
0: 막 질러대는 거는
1: 네, 맞습니다.
0: 자신 있는데
1: 맞습니다.
0: 이거는 어찌 표현이 갖고 놀아야 되는 게 있어서
1: 맞습니다. 네. 맛깔스럽다는 게 굉장히
0: 그러니까 그것의 느낌을 줘야 되니까
1: 네,
0: 그게 이제
1: 어떻게 맛있게 하냐 그러면 네. 쉽게 말하면 엄마가 이제 네. 그냥 한 줌 넣는 뒤 네, 네, 맛있다야 네, 네, 이렇게 네. 하는 느낌이라
0: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딱 정해서 만들 수도 네. 없는 거고 자 정준 씨의 노래는 4부 시작이 되고 불러드리도록 하고요 3부에서 불러드린 노래 여기까지입니다
2: WBS FM
3: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의를 모르고 날뛰는 사람은 살아도 가치 없는 인생이요 죽어도 값 없는 죽음이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양심을 굽혀 형세에 따르는 사람은 혹 자신의 몸 하나는 보호한 듯 하나 도리어 만년의 치욕을 면하지 못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구금편 19장

0: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자, 오늘 또 두 분의 가수가 팬덤의 시대에 팬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응원을 해 주실 분들 오셔서 응원해 주십시오. 네, 문자 참여는 샵 8970입니다. 짧은 문장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1번 후보 노래 부르고 계신 분은 고네라 씨입니다. 고네라. 2번은 정준 씨 노래 부르고 계십니다. 이번에 정준 씨의 노래 조약돌 사랑을 네. 정해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장민 씨가 이제 이 세상에 없지만 이 장민 씨도 일본에서 열심히 민요로
3: 네, 맞아요.
2: 부르다가 네. 98년도, 아, 99년도, 2000년도 저희 노래 나와서 아. 저희 프로그램에 맨날 출연을 했었는데
3: 저가 이제 들어가면서 형님이 네. 나오셨어요.
2: 아, 그러셨군요.
3: 그래서 이제 그렇게 네. 같은 공간에서 또 노래를 해서 예. 그서 선생님이 같아가지고요.
2: 아, 그렇죠.
3: 그래서 예, 이제 예. 또
2: 박성훈 씨
3: 예, 가끔 노래를 네. 부르고 있습니다.
2: 아, 그래요? 네. 불러주실까요? 네. 자, 조약돌 사랑 장민 씨의 노래. 예. 정말 민요를 맛깔나게 불렀던 분인데 정준 씨는 또 어떤 느낌으로 불러주실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0: 네. 아니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을 것 같아서 걱정을 좀 했는데 네. 노래가 그냥 네. 역시 박성훈 선생님의 느낌이 네. 많잖아요. 네. 네. 박성훈 선생님께서는 좀 까다로워요.
1: 네 맞아요. 네. 네. 엄격하세요 좀.
0: 정확한데 그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어. 너무 정확하게 또 말씀해 주시고 네. 정말 잘하시거든요.
1: 네 맞아요. 네.
0: 그 길을 잘하기 때문에. 네. 처음에 가면은 힘들겠지만 그걸 네. 이겨내고 나면 네. 최고의 가수가 된다라는 얘기죠.
1: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래 박성훈 씨.
1: 또 너무 잡으셨군요. 맛을 내면 안 되고 네. 또 적당히 해야 돼서요. 그게 힘든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요즘에는 또 예전의 꺾기가 아니고.
1: 그렇죠.
0: 요즘에는 그 끝까지 가면 안 되고 네. 살짝 뒤에 남겨놔야 돼서 이게 어려워요. 네. 지금 그 오디션에 나오시는 분들 보면 처음부터 꺾이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완전히 이게 무너지는 경우가 있고.
1: 맞아요. 그러니까
0: 살짝만 뒤에다 탁 얹어 놓는 이 기술까지가 네. 어려운데.
1: 처음하고 근데, 끝까지 다 똑같으면 안 된 것 같은데.
0: 그런데 그걸 네. 그 나오신 분들은 네. 트로트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개념들이 진짜 차이가 있는데 네. 이게 억지 꺾임이 많다는 거죠.
1: 네, 네. 맞아요.
0: 자. 오늘 우리가 또 꺾기에 대한 얘기를
2: 꺾기 네. 수업
0: 예 하고 있습니다. 권하 씨는 그러니까 발라드나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댄스 음악이나 이런 부분들은 변할 수 있어요.
2: 네네.
0: 근데 그 장르 그러니까 요즘에 트로트라고 하는 게 네. 뭐 꺾는 노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트로트에 뭐 댄스 트로트, 네. 뭐 락 트로트 이렇게 해가지고 네. 붙여져서 네. 나오기 때문에
2: 네네.
0: 그 본인의 이제 색깔을 찾아야 되는데 본인의 색깔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2: 저는 이제 아직까지는 네. 제가 좀 빠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약간 세미트롯이나 약간 그런 빠른 곡들이 네. 저한테는 아직까지 이제 부를 때 편하다.
0: 그럼요.
2: 예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좀 이렇게 판소리나 이렇게 창하신 분들은 왜 그 끌어오르는 그 있잖아요. 그쪽이 좀 약하다. 네. 그렇게 판단을 하고
0: 그러니까
2: 있어요.
0: 자기 쪽으로 네. 찾으면 되기 때문에 네, 그거는 네.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한혜진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시원시원한 목소리로 예. 하잖아요.
2: 맞습니다.
0: 너는 내 남자 하면서
2: 예예.
0: 그 자기의 색깔이 네. 중요한 거지. 네. 뭐 남이 어떻든 간에 뭐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2: 점점 차가 나가는 중인 아니, 것 같아요.
0: 지금도 색깔이 있으니까 그 색깔도 댄스도 잘하시고 보니까 뭐 무대를 휘어잡잖아요. 그러면 그 일단 행사 쪽에 예. 가면 좋아하고.
2: 안 그래도 요즘에 네. 너무 바쁩니다. 가을철 행사에 그렇죠. 많이 불러주셔서 다행히 네. 굉장히 바쁜
0: 그럼 앞에 있는 분들은 뭐 이렇게 완전히 뭔가 이렇게 그 눈을 그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본인만 쳐다보고 있고.
2: 예, 약간 그래야죠. 네. 네. 네. 안 그러면 혼납니다.
0: 그래요. 누가 혼나요?
2: 앞에 무대 밑에 계신 분들이 그렇죠. 네. 저만 보게 해야죠.
0: 정준 씨는 또 네. 무대 가면 어떤 노래를 부르시나요?
1: 저는 이제 제 노래 부르고요. 네. 또 메들리도 하고 조약돌 사랑도 어저께 이제 여주 이천 네네. 황금쌀 들녘 그 축제를 갔다 왔어요. 이제 뭐 가서 이제 제 노래 그다음에 이제 조약돌 사랑 그다음에 뭐 개운숙 누나 노래도 부르고요. 네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메들리.
0: 근데 개운숙 씨 노래는 무대에서 부르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1: 그래도
0: 있어요.
1: 좋아하시더라고요.
0: 그렇죠. 네.
1: 그렇죠. 다 아시니까 아는 네. 노래라. 치면서 네. 그래서 이제 빠른 거 좀 하고요. 중간에 한번 슬로우를 갔다가 그렇죠. 그다음에 네. 메들리로 가고 있습니다.
0: 근데 이제 우리들은 그런 걸 좋아하는데 행사하시는 분들은
2: 맞아요.
0: 그리 분위기가 있으면 아니, 다 좋아하는데도 네. 아니 무슨 왜 그렇게 분위기를 다운시켜 막 이러면서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1: 뒤에 맞아요. 또 확 뒤집어 놓으니까요.
2: 또 약간 공연 문화가 좀 다양하게 바뀌어야 그럼요. 된다고 생각합니다.
0: 그럼요. 장르가 네. 다양해져서 강국영 씨도 그런 경우였어요. 많이 힘들었던 부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노래를 정말 잘하는데 무대 가면 그런 노래를 원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왜 그 뭐 아부제강 부르면
2: 맞아요.
0: 빠른 노래 이래가지고 정말 짜증이 났었던 그런 때가 있었다라고 해요.
2: 오늘 안 졸리우신데요?
0: 저요?
2: 말씀이
0: 저는 안 졸립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정준 씨 노래 어떤 걸 할까요?
1: 저는 낙원동 포장마차를
0: 본인 노래. 네. 네. 네.
1: 그건 신곡인데요.
0: 아 인제음방 정준 씨가 불렀죠.
1: 아니 그건 이제 꿀맛사랑이었고요.
0: 그러니까 근데 이제
2: 저 할 차례인데요.
0: 그렇지. 네. 제가 이제 왜 안 졸리냐 물어보니까 되게 졸린 거야. 네.
2: 졸려오셨었네.
0: 권혜나 씨는 어떤 노래 부를까요?
2: 저는 이번에는 네. 나를 살게 하는 사랑 불러보겠습니다.
0: 이 노래는 좀 잔잔한가요?
2: 아, 이 노래도 좀 졸린데 어쩌죠?
0: 아, 내가 그런 느낌 있는 네, 것 같아서.
2: 삑사리를 네. 좀 낼까요?
0: 아, 그러면 이제 다음 출연 못하기 때문에.
2: 네.
0: 자, 출연해 주시고 무대에 올라와 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나를 살게 하는 사람 권혜나 씨의 노래를 네, 정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준 씨의 나운동 포장마차 준비되어 있고요. 네, 먼저 권혜나 씨 기억해 주세요.

0: 나를 살게 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죠. 그 마음을 움직여주는 게 사랑인데. 예. 정진 씨 어떻게 들으셨어요?
1: 아니 졸립지 않은데요. 너무 좋은데요.
0: 노래를 이제 감상하는 분들이니까. 네.
2: 매너 좋으시고
0: 그러니까.
2: 잘생기고. 네,
1: 네. 아유 별 말씀이야.
2: 그래서 모델.
0: 모델 출신이기 때문에. 네. 자, 좋은의 가요 세상 오늘은 화요일 순서입니다. 네. 내 편이 되어주세요라고 하는 코너 함께 하고 있고요. 오늘 두 분 권혜나 씨는 연극과 뮤지컬 무대를 넘나들면서 발색 준비의 력을 보여주고 있는 가수라고 합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주실 분들은 샵8970이고요. 짧은 문장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 노래 불러주실 가수는 정준 씨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이제 신곡인가 봐요.
1: 네, 작년에 나왔는데요. 네네. 그래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낙원동 포장마차라고요. 우연하게 종로에 네. 선생님하고 나갔다가요. 네네. 식사하고 저녁에 이제 둘러보니까 포장마차가 너무 핫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사를 써봐라 그렇게 네네네. 말씀하셔서 제가 좀 끌적끌적 했는데 네. 좀 길게 썼어요. 아, 그래서 선생님이 좀 이렇게 다듬어 주셔가지고
0: 잘렸군요.
1: 네네. 그래가지고 뭐 부딪히는 술잔 속에 뭐 그런 파도가 뭐 치고 일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걸 좀 빼주시고
0: 너무 길면
1: 네네.
0: 그 요즘에는 이제 1절, 2절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1: 네, 제 노래가 그래요. 거의.
0: 원래 이제 그 1절, 2절이 따로였던 경우가 많은데 네. 애호가 귀찮아요, 요즘에.
1: 그러니까
0: 가사가. 네. 1절만 그냥 반복하는 거지.
1: 그리고 또 대부분. 2절도 좀 네. 길게 이제 한 번 더 하는 거가 있는데 네. 그냥 다 짧게 하시더라고요.
0: 그럼요. 요즘에 너무 길면 안 돼. 그리고 이제 요즘에 시작하는 인트로 부분이 너무 길면 네. 기다리게 되잖아요.
1: 트로트는 3분 30초가 넘으면 안 돼라는 네. 지론을 갖고 계세요.
0: 네. 원래 이제 기준이 네. 3분 20초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네. 30초가 넘어가면 네. 지루해져. 네. 어떤 경우는 3분 40초까지 가긴 하는데. 네. 자, 그러면은 정준 씨가 불러주는 노래 낙원동 포장마차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각은 3시 46분 58초 지나고 있습니다.

0: 네. 낙원동 포장마차였습니다. 자, 청취자분들에게 또 감사한 표현, 그리고 팬분들에게 감사한 표현을 예나 씨부터 한번 하실까요?
1: 아, 오늘 좀 제가 잠을 못 자고 왔습니다. 네네. 우리 국장님 뵙는다 그래서 잠도 못 자고 왔는데 네네. 일단 제가 이렇게 또 좋은 방송에 와서 25년 됐다고 저는 알고 네네. 있는데요.
0: 28년.
1: 이거 죄송합니다.
0: 아니,
1: 이렇게 명망 있는 방송에 네. 와서 너무 네. 영광이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감사하는 것은 말씀하셨던 팬심인데요. 네네. 정말 저희 가수 저를 사랑해 주시는 예나 지금 예나 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뭐라고 이렇게 잘해 주시고 정말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지 이런 생각을 하면 정말 너무 감사하고 그 힘이 저를 지금까지 있게 한 것 같고 항상 지금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0: 저는 이제 국장이 아니고 의원입니다. 제작이요.
1: 아, 의원. 네,
0: 의원. 의사는 아니고.
1: 네. 아, 예.
0: 자, 그러면 정준 씨 팬분들에게
2: 네. 네. 네. 아, 오랜만에 이제 얼굴 뵙고 인사드려 가지고요. 네. 좀 가슴 설레었고요. 아, 또 이제 꿀맛사랑 또 조약돌 사랑 낙원동 포장마차 여러분께 들려드려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낙원동 포장마차 많이 사랑해 주세요.
0: 네.
1: 낙원동 가고 싶다.
0: 아, 그러니까 네. 두 분 노래 오늘 잘 들으셨습니까? 네. 항상 그 새로운 시작은 뭔가 불안하기도 하고 또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자리가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팬이 되어주신다면 나아가는 길이 훨씬 더 수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이 자리를 마련합니다. 자, 오늘 또 두 분의 팬분들은 오늘은 고네나 씨를 선정했습니다.
2: 아, 예. 축하합니다.
0: 고네나 씨가 68명, 종주 씨는 28명.
2: 아, 네.
0: 그래서 고네나 씨의 노래는 오늘 안 나가고요. 네. 정준 씨의 꿀맛사랑을 저희가 준비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오늘 전해드리고 권혜나 씨의 노래는 이제 내일부터 나갑니다.
1: 아, 내일부터?
0: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1: 아, 정말요?
0: 매일 아까 이제 노래 시작할 때 들으셨잖아요. 3부 시작할 때.
1: 네.
0: 네, 무심이라고 하는 노래.
1: 네.
0: 그 노래도 출연해서 불리워진 노래거든요.
1: 아,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0: 다음 주부터는 권혜나 씨의 노래가 나갑니다. 팬분들도 내일부터 2시부터 4시까지 중은영의 가요세상을 들어주셔야 나갑니다. 권인하 씨 팬들이 안 들어주시면 이 노래가 안 나갑니다.
1: 아.
0: 나가다가 전파가 방해가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내일부터 열심히 안 들었던 분들도
1: 네.
0: 들어주시기 바라면서
1: 네.
0: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네.
0: 짧게 인사하실래요? 짧게.
2: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요.
0: 아, 그냥 모두... 안녕히 계세요 하시면 안 될까요?
2: 아, 네, 안녕히 계세요.
1: 아, 이러려고 시키신 거예요.
0: 아, 아까 인사 다 했잖아. 아,
1: 그러니까.
0: 짧게.
1: 네. 안녕히 계세요.
2: 네, 가수 정준이었습니다.
1: 네. 권현아 가수였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정준 씨의 노래 길게 나가게 해주려고.
2: 아, 네.
0: 짧게 하라고.
1: 아,
0: 네, 꿀맛사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2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WBS FM
1: WBS 자동차 상식.
2: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목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특히 추돌사고를 당할 경우 앞으로 몸이 쏠렸다가 뒤로 제쳐지면서 목에 충격이 집중되어 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목뼈가 부상을 당할 경우 전신마비 등 생명을 위협하는 큰 부상의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목 받침대가 있지만 그 중요성을 모르고 아예 제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 목 받침대는 윗부분이 머리 윗부분으로부터 약 9cm 이상 올라가야 하고 머리와 목 받침대까지의 거리가 10cm를 초과하지 않아야 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얼핏 보기에는 그저 장식품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목 부상을 예방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인데요. 목 받침대가 제대로 조정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한때 악을 범한 사람이라도 참마음으로 참회하고 공덕을 쌓으면 몸에 악한 기운이 풀어져서 그 앞길이 광명하게 열릴 것이요. 아무리 한때 선을 지은 사람이라도 마음에 원망이나 남을 해칠 마음이 있으면 그 몸에 악한 기운이 싸고 돌아서 그 앞길이 암담하게 막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32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천지은, 하늘과 자연은 우리에게 끝없이 내려주는 은혜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이 내려준 사랑으로 우리 가족의 인연을 맺어주죠. 그리고 동포은혜,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따뜻한 빛이 되어주는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잠시 멈춰서서 마음 쉬어가는 시간. 여기는 마음의 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인정이 과하면 착심이 되나 적당하면 바로 그것이 덕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3장 법문입니다.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우리 마음에 온기를 더하는 시간 원음방송 마음의 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일부에서는 우리 귀에 익숙한 대중가요와 원불교 말씀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음악의 제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마음의 쉼터 선곡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편안한 오후에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거짓은 무너질 때에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진실은 천지도 없앨 수 없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10장 법문입니다.

with us.

0: WBS 원인방송입니다.
1: 바쁜 오전을 마치고 조금은 나른한 오후, 혹시 뭘 할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럼 바로 라디오를 켜주세요. 웃음, 공감, 그리고 잠깐의 힐링까지 저희 희원이가 여러분들의 오후를 채워드립니다. 성공 맛집 WBS 원음 방송 기분 좋은 12시,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함께해 주세요.
2: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3: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자력과 타력은 서로 떠날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바, 혹은 타력에만 편중하여 신앙만 하면 되는 것으로 고집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자력에만 편중하여 마음이 곧 부처이니 계율과 인과가 필요 없다는 사람도 있나니, 이 두 가지가 다 과불급을 면하지 못한 것이니라. 자력과 타력을 함께 신앙하고 수행해야 자타가 서로 힘을 합하여 원만한 성공을 보게 되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12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마음의 쉼터.
1: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2부를 시작했습니다. 2부에서는 우리 정서와 친숙한 팝송을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의 해외 음악들을 원불교 말씀과 함께 보내드리는 시간 마음의 쉼터 2부 시작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2장 법문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우리 마음에 온기를 더하는 시간 원음방송 마음의 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에서는 우리 귀에 익숙한 팝송과 해외음악, 생활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원불교 말씀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음악의 제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마음의 쉼터 선곡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1: 마음의 쉼터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도심의 힐링숲, 사당역 카페오스에서 베이커리 상품권,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H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장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 N 유산균, 100% 우리쌀 증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진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금박까지 마음의 쉼터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편안한 오후에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이 없을 때에는 항상 일 있을 때에 할 것을 준비하고 일이 있을 때에는 항상 일 없을 때에 심경을 가질지니 만일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에 준비가 없으면 일을 당하여 창황 전도함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일 있을 때에 일 없을 때에 심경을 가지지 못한다면 마침내 판국에 얽매인 사람이 되고 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10장 법문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애청자 여러분의 온기와 함께했던 은혜로운 시간 고맙고 따뜻했습니다. 평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마음을 보듬는 시간 지금까지 마음의 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WBS FM
1: 일상 곳곳에서 쓰이는 리튬이온 배터리 잘못 충전하거나 보관하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우선 배터리를 충전할 때는 주변의 종이나 이불 등 불이 잘 붙는 물건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현관이나 복도 등 대피로에서는 충전하지 마세요. 충전 중에는 장시간 방치하지 말고 외출하거나 잠든 동안에는 충전하지 않도록 합니다. 충전이 끝나면 과충전을 막기 위해 즉시 코드를 뽑아주세요.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등에 쓰이는 고용량 배터리는 벽면 콘센트에 직접 연결해 충전합니다. 보관할 때는 직사광선 아래나 차량 안처럼 온도가 높은 곳을 피하고 강한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반드시 KC 인증을 받은 정품을 사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중생들은 10번 잘해준 은인이라도 한 번만 잘못하면 원망으로 돌리지만은 도인들은 10번 잘못한 사람이라도 한 번만 잘하면 감사하게 여기나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은혜에서도 해만 발견하여 난리와 파괴를 불러오고 도인들은 해에서도 은혜를 발견하여 평화와 안락을 불러오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요훈품 33장 말씀입니다.
5: 이 말씀은 교도님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길 기원하고 원음방송 발전을 염원하는 근산 이인상 원로교무와 정봉은 정토영가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보글보글 맛있게 끓인 찌개 좋아하시나요? 구수한 된장찌개, 매콤한 김치찌개, 얼큰한 부대찌개까지 저마다의 맛과 향을 가진 재료들이 주인공 자리를 다툽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주인공들 사이에서 언제나 빠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재료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두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웃 종교와 손을 잡고 종교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오경석입니다. 두부는 자기만의 맛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드러내려고 하기보다 된장의 구수함, 김치의 매콤함, 국물의 깊은 맛을 정성껏 흡수해내죠. 그러면서도 강한 맛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전체적인 맛을 부드럽고 풍성하게 감싸 안아줍니다.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종교인의 모습도 이와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모난 구석 없이 부드럽게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는 이 두부의 역할. 스스로 화려하게 돋보이려 애쓰기보다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안에서 화합을 도모하는 피스메이커의 역할 말이죠. 여러분도 가는 곳마다 화합을 잘 이루는 화요일 보내고 계신가요?

0: 원불교 창작성가 개벽의 성자 되어였습니다. 어떤 찌개에 들어가든 조화를 잘 이뤄내는 두부죠. 강한 맛과 저마다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재료들 사이에서 정성껏 깊은 맛을 흡수해내고 강한 맛들이 부딪히지 않도록 전체적인 맛을 부드럽고 풍성하게 감싸 안아줍니다. 이 두부의 역할,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종교인의 역할이기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마다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고 내 편과 네 편을 가르고 대립하는 사회에서 다리를 놓는 역할, 전체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역할, 종교인의 마땅한 역할이지 않을까요? 특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화합을 잘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화요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 코너 모든 마음 모든 종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종교인들은 마음으로 다 통하게 되어 있겠지요. 이웃 종교인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들어보면서 서로 배우고 공감해 보는 시간입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1: MG생활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생활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생활금고보험.
2: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워라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성현들의 눈으로 본 세상. 오늘의 명언 일기. 세상에 말 잘하는 사람은 정말 많은 것 같다. 모두가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며 그럴듯한 말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한다. 하지만 그 말을 삶으로 실천해내고 감동을 주는 사람은 드문 것 같다. 특히 종교인의 경우 말만 앞서고 행동이 뒤따르지 않아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언행일치. 과연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일치되게 살고 있을까? 지행일치. 우리의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얼마나 일치하는가? 깊이 돌아볼 일이다.

네, 세상에 말 잘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 말을 행동으로 옮겨서 감동을 주는 사람은 드문 것 같은데요. 오늘은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여러 종교의 좋은 말씀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교 경전 성경 야고보서에는 말이 아닌 행동하는 사람이 되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유의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고 거기에 머무는 사람, 곧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에 옮기는 사람은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행복할 것입니다. 유대교 경전 탈무드에는 지혜로운 사람은 행동으로 말한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로 행위를 변명한다. 행동은 말보다 그 소리가 큰 법이다. 불교 경전 아함경에는 그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천한 사람도 되고 귀한 사람도 된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어난 계급에 따라서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태어난 계급에 따라서 바라문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 행동에 따라서 천한 사람도 되고 행동에 따라서 바라문도 된다. 유교의 공자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배우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착한 사람의 행동을 보고는 그와 같기를 생각할 것이며 착하지 못한 사람의 행동을 보고는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반성할 것이다. 다음은 원불교 경전입니다. 정산종사 법어에는 사람을 교화시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솔선수범이라는 정산종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설법을 하는데 도가 있나니 첫째, 내가 먼저 실행하고 말하라. 저 사람을 알게 하려면 내가 먼저 철저히 알아야 되고 저 사람을 느끼게 하려면 내가 먼저 간절히 느껴야 되며 저 사람을 실행하게 하려면 내가 먼저 돈독히 실행해야 할 것이니라. 사람을 가르치는데 마음과 말과 행동에 세 가지가 있으니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실지 행동은 하지 않고 말로만 가르치려 드는 것은 마치 변기에 밥을 담아놓고 먹기를 권하는 것과 흡사한 것이니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추한 그릇에 담겨 있으면 뭇 사람들이 얼른 먹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밥을 담은 내 그릇을 바른 후에 말을 해야 그 말에 효과가 있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럴듯한 말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죠.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로지 행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언행일치, 지행일치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만곡음악으로 모카피아노의 9월의 하늘처럼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둥둥 퀴즈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엔 개신교와 관련된 퀴즈를 드리고 있죠. 잘 듣고 맞춰보세요. 이것은 전 세계 개신교인들이 인류가 당면한 문제, 즉 전쟁이나 기후위기, 불평등을 극복하고 정의로운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모이는 집회이자 국제평화운동인데요. 바로 내일부터 5일 동안 우리나라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자, 전 세계 개신교인들이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진단하고 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모이는 네, 전 세계 개신교인들의 모임이자 집회 그리고 국제평화운동인 네,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종교연합운동, 2번 세계 에큐메니컬 평화대회. 네, 내일부터 5일 동안 우리나라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는 50원, 긴 글이나 사진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으로 보내주세요. 정답과 함께 우리 동동을 들으시면서 느끼시는 바, 하고 싶은 이야기, 종교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 편하게 보내주세요.

0: 서로가 헐뜯지 말고 내 종교를 서로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화합이 됐으면 해요.
1: 우리나라에 여러 뭐 종교들이 있고 믿는 바가 다르지만 서로 기회만 되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알고 이해하고 저 상대방의 입장이 되는 노력을 하는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2: 무엇보다 종교는 배타적이지 않고 서로 존중해야지 그게 참된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3: 모든 종교는 그 근원에 가서는 이렇게 같이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종교 간에 서로 싸우고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주 화요일 코너입니다. 모든 마음, 모든 종교. 종교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의 마음, 행복해지고 싶은 우리 마음들이 모여 종교를 만든 거 아닐까요? 이웃 종교인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또 다양한 마음 이야기 들어보면서 서로 배우고 공감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먼저 만나볼 글은 경북 구미 미래로 병원에서 심리 상담을 하고 있는 이춘자 수녀님의 글입니다. 제목은 자살 예방,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가장 시급한 현안입니다. 라는 글입니다. 저는 경북 구미 미래로 병원에서 약 6년 동안 입원 치료 중인 청소년들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성적 비관과 같은 문제로 인해 자해와 자살 시도를 하는 등 정신과적 문제를 겪게 된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성적 위주 교육의 문제점과 또래 집단에서의 왕따, 가족들의 무관심이나 가족의 붕괴 등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구를 잘못 사귀거나 그와 관련된 폭력적 SNS, 심지어 자살을 부추기는 인터넷 사이트와 같은 참으로 다양한 사회적 병폐와 어두운 문제들이 우리 청소년들의 심신을 갉아먹고 마침내 자해와 자살 시도로 이끌고 있음에 너무나 놀랍고 가슴이 아픕니다. 오는 9월 10일은 자살 예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생명 존중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생명 자체가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각자가 자신만의 재능을 타고 태어나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 모두는 개개인이 고유한 생명으로서 그 존재 자체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는 앞서가고 어떤 이는 뒤따르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도 하겠지만 서로 격려하고 기다려주며 사랑을 주고받으며 자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소년들을 상담해 오면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으면 노래, 운동, 요리, 글짓기 등 각자 자신이 관심을 가지거나 잘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눈빛과 표정이 밝아짐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자신들이 적은 시나 산문 등을 가져와서 보여주는 분들께는 칭찬을 하고 안아주면 너무나 좋아하고 고마워하며 새로운 용기를 내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이분들에게 우리는 모두 존재 자체가 귀한 선물이라고 말씀드리곤 합니다. 때론 종교가 없는 분들에게는 묵주팔찌를 선물하며 이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은총을 구하며 상담하고 있습니다. 자살 예방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천주교 음악 성 바울 옷달 수도회가 부른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들으셨습니다. 앞서 경북 구미 미래로 병원에서 심리 상담을 하고 있는 이춘자 수녀님의 글 자살 예방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가장 시급한 현안입니다를 전해드렸는데요. 내일 모레 9월 10일이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죠. 수녀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는 앞서가고 어떤 이는 뒤따르며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서로 격려하고 기다려주며 서로 사랑을 받고 자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마음 한켠의 여유를 갖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고 잠시 내 곁에 와서 쉴수 있는 공간을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만나볼 글은 홍대 선원 주지인 준한 스님의 글입니다. 제목은 히말라야 설산이 녹으면 인류도 사라진다입니다. 지난 8월 26일 네팔 북부 랑탕 리웅 일대에서 빙하와 기반암이 무너지며 거대한 물과 진흙의 파도가 마을과 도로, 발전소를 휩쓸었다. 참사의 정확한 원인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지구 온난화로 인해 빙하가 녹고 산비탈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국제산학통합개발센터는 현재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 추세가 이어진다면 금세기 말 히말라야 빙하의 최대 80%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 최상단에는 중국, 미국, 인도가 있다. 그러나 정작 이로 인한 직격탄을 맞은 곳은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고 해맑게 웃으며 살아온 사람들이다. 가장 적게 누리고 있는 이들이 가장 큰 대가를 치르는 이 기후위기의 아이러니를 보여준다. 지수 화풍이란 말이 있다. 불교에서는 우리의 몸과 자연이 땅과 물과 불과 바람이라는 네 가지 요소의 인연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본다. 어느 하나도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가 무너지면 나머지도 온전할 수 없다. 과학기술은 인류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 편리함은 끝없는 욕망과 생산 소비 그리고 낭비와 쓰레기를 낳았다. 특히 화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비하면서 지구는 뜨거워지고 있다. 공기가 달아오르고 물은 넘치거나 마른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터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불교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벌이 아니라 인연 과보의 명백한 이치다. 36.5도의 체온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인간은 스스로 가장 영리하고 강한 종이라고 자부한다. 그러나 평균 15도 안팎인 지구의 표면 온도가 1도에서 2도 상승하는 것만으로도 생존을 위협받는다.

지구에는 지금까지 다섯 차례의 대멸종이 있었고 마지막 대멸종은 약 6,600만 년 전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 멸종을 불러올 원인은 소행성이 아니라 인간이 지은 공업일지도 모른다. 나는 13년 전 첫 히말라야 순례를 시작해 18개월 동안 그 길을 걸었다. 지난해에는 안나푸르나 아래 해발 1,400m의 터를 만나 코리안 베이스캠프가 될 히말라야 선원 불사를 시작했다. 9월 5일 홍대 선원 4주년 법회를 마치면 법당 공사를 시작하러 네팔로 떠날 예정이었다. 그런데 출발을 앞두고 대참사가 일어난 것이다. 다시 스스로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나라 히말라야에서 나는 무엇을 하려는가? 불사는 건물 한 채 법당 하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곳 사람들 곁에 서고 물과 숲과 마을을 함께 지키는 일이어야 한다. 그래서 며칠 전 긴급 모금을 시작했다. 닷새도 지나지 않아 6천만 원을 훌쩍 넘어섰다. 같은 마음을 낸 이들의 정성을 모아 가장 힘겨운 이들에게 가려고 한다. 부처님께서는 어려울 때 떠나지 않는 벗이 참된 벗이라고 하셨다. 세계는 하나의 마을이고 우리는 지구촌의 가족이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어려운 이들 곁에서 함께 걷고 설산을 지키는 일.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불사다. 히말라야 설산이 다 녹는 순간 네팔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도 함께 사라진다.

네, 불교음악 정목스님이 부른 구름이 대지 위에 비를 뿌리면 듣고 왔습니다. 앞서 홍대 선원 주지이신 준한 스님의 글 히말라야 설산이 녹으면 인류도 사라진다를 전해드렸는데요. 불교의 핵심 가르침은 연기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저것이 없어지면 이것도 없어진다. 우리 인류가 온실가스 배출로 지구를 뜨겁게 만들고 히말라야 설산을 녹여서 산사태를 불러왔습니다. 과연 이것이 네팔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일일까요? 스님 말씀하신 대로 히말라야 설산이 녹으면 네팔이 사라지고 우리도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인류 전체가 각성을 하고 지구 마을을 다시 본래대로 천지 자연이 건강하게 살아 숨쉬는 터전으로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만나볼 글은 원광여고 이다솔 학생 교도의 글입니다. 제목은 아침 기도,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지난 3월 말에 교무님이 아침에 기도하는데 와볼래? 하고 권하신 것을 계기로 아침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이었다. 기도를 하러 간 첫날은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다. 처음 뵙는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것도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도 쉽지 않았다. 특히 시험 기간에는 늦게까지 공부를 해야 돼서 더욱 힘들었다. 그래도 꾸준히 아침 기도에 참여해 보려고 했다. 처음에는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만들고 싶다는 단순한 마음이 컸다. 기도 전후로 법당에서 공부도 하고 기도를 하면서 복잡했던 마음을 가라앉힐 수도 있었다. 기도 시간 중 가장 관심 있게 들었던 것은 법어 봉독이었다. 교무님이 읽어주시는 법문을 그냥 듣고 지나가기보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 스스로 생각해 보기도 했다. 그렇게 나름대로 의미를 찾아본 말씀들은 힘든 순간마다 문득 떠올랐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깨달아가는 과정이 마음 공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마음 공부를 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이다. 과거에는 친구와 갈등이 생기면 친구의 좋지 않은 점을 떠올리며 싫어하는 이유를 찾곤 했다. 그런데 지금은 화가 날때 바로 감정대로 행동하기보다 먼저 내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한다. 내가 왜 화가 났을까?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한 이유는 꼭나 때문일까라는 생각을 하며 상황을 다른 방향에서도 바라보게 되었다. 상대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사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이해할 여유가 더 생겨난다. 그렇게 내 마음을 살피기 시작하니 친구들과 다투는 일도 줄어들었다. 다른 사람의 행동에 마음이 끌려가기보다 내가 어떤 태도를 선택해야 할지를 생각하게 되었고 학교 생활도 전보다 편안하고 즐거워졌다. 결국 주변 상황보다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과 태도가 달라진 것이 큰 변화다. 처음에는 작은 호기심으로 시작한 아침 기도였지만 이제 아침 기도는 하루를 시작하며 나의 마음과 행동을 돌아보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마음 공부의 시간이 되었다. 앞으로도 학교 법당에서 배운 마음 공부를 일상 속에서 이어가며 나의 마음을 살피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

네, 원불교 창작성가 전낙원이 부른 기도였습니다. 자, 앞서 원광여고 이다솔 학생 교도의 글 아침 기도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고등학생인데 교무님의 권유로 학교 법당에서 아침 기도를 시작하고 삶에 대한 태도가 변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아졌다는 글이었습니다. 네, 우리 학생 교도, 우리 고등학생인데 이 글을 또 전해드리면서 제가 또 많이 배웁니다. 예, 이런 게 바로 기도의 효과겠죠.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될 때 관계도 변화되고 모든 것이 변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 고등학생 교도처럼 잠시라도 좋으니까 기도로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모든 마음 모든 종교 끝으로 원불교 창작성가 새 세상 밝으신 빛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로 돌아올게요.

0: 머리 둥근 이야기.
1: 종교?
2: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 종교와 관련된 용어나 상식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해드리는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가 아닌 이웃 종교에 대해선 잘 모르고 있죠. 그래서 서로의 종교를 이해하고 배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한 시간인데요. 매주 화요일엔 개신교와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 답해드리고 있죠. 오늘의 질문은 세계 에큐메니컬 평화대회에 대해 알려주세요 입니다. 네, 오늘은 전 세계 개신교인들이 인류가 당면한 과제를 극복하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모이는 세계 에큐메니컬 평화대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 먼저 에큐메니컬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에큐메니컬은 개신교 교파들이 신학적, 교단적 차이를 넘어 보편적 일치를 추구하는 교회 일치 운동인데요. 세계 에큐메니컬 평화대회는 세계 교회협의회를 중심으로 전 세계 개신교 교단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구촌 전체의 폭력과 불평등을 극복하고 정의로운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연대하는 국제평화운동입니다. 지난 세계 에큐메니컬 평화대회는 2011년 자메이카에서 열렸는데요. 세계교회협의회가 2001년부터 추진한 폭력 극복 10년 운동을 마감하고 그 성과를 집대성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단순한 전쟁의 부재를 넘어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및 환경 파괴까지 극복하는 종합적인 평화 개념을 공식 채택했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부터 이번 주 일요일까지 5일 동안 세계 에큐메니컬 평화대회가 우리나라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주제는 세계 평화와 한반도, 치유와 화해, 평화를 일구는 교회인데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군사적 긴장과 전쟁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세계 교회가 모여 정의로운 평화와 화해의 길을 모색하고 한반도 평화와 세계 분쟁 지역의 평화 구축을 연결하는 연대의 장을 마련합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1986년 남북 개신교인들이 스위스에서 만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물꼬를 텄던 글리온 회의 40주년을 기념해 열려 더 의미가 큰데요. 주요 일정은 본회의 및 워크숍, 비무장지대 평화 순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연합 예배, 그리고 평화 선언문까지 채택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은 전 세계 개신교인들이 모이는 세계 에큐메니컬 평화 대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평화 대회가 자주 있는 게 아니라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있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서울에서 내일부터 개최되는 이 대회가 얼마나 의미가 큰지를 알 수가 있죠. 자, 선정희님, 둥근소리 둥근 이야기, 오경선님 안녕하세요. 오늘 두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두부처럼 어디든지 잘 어울리면서 살아가면 좋겠다. 사람들이 두부처럼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한결 부드럽고 우리 원불교의 상징처럼 둥글둥글하게 살아가면 이 세상이 원만하고 평등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둥근 소리에서 두부가 생긴 건 평범하게 생겼지만 그 평범한 속에 진정한 이 진가가 있다는 걸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디에서든지 잘 어울리고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셨네요. 저도 이 두부 이야기 오늘 오프닝을 준비하면서 야, 이거 참 우리 원불교 분들은 바로 공감하시고 바로 우리 원불교 어떤 진리에 부합하는 삶이고 원불교인들이 참 공감할 만한 내용이구나 이런 또 생각을 했어요. 아마 근데 이웃 종교인들도 다 공감 많이 하시겠죠. 우리가 그 찌개 속에 뭐 된장찌개, 뭐 부대찌개, 김치찌개 다 두부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다양한 맛과 향을 내는 그 어떤 틈새 속에서 그 강한 맛과 향을 내는 재료들 속에서도 뭐 두부가 뭐 주인공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맛들을 다 흡수하면서 전체적인 맛을 부드럽게 하고 조화를 이루게 하는 네, 그런 역할처럼 우리가 또 가는 곳마다 그렇게 평화를 이루고 참 그 조화를 잘 이루게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 원불교들이 그 참 사명처럼 여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종교인들도 뭐 기독교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라는 그런 말씀처럼 꼭 필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또 종교인들의 사명인 만큼 다 같이 또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개신교 음악을 한 곡 듣고 올게요. 최현수입니다.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네, 선정희님의 문자를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고등학생 교도님처럼 아침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가 마음 챙기는 시간을 갖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고등학생 교도님 고맙습니다 하셨네요. 네, 아침 기도 잠깐이라도 들어보면서 오늘 하루가 어떨 것인가 이렇게 또 생각해보고 내 마음가짐을 이렇게 챙겨보고 시작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끝으로 불교 음악 준비했습니다. 김염성과 움직이는 꽃에 칭찬하고 기뻐하고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은혜와 사랑과 자비 가득하세요. 고맙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1967년 중동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항공편을 돌려 이스라엘 필하모닉과 위문 공연을 열었던 지휘자 주빈 메타. 이 노장 지휘자가 최근 또 한 번 세계를 술렁이게 했습니다. 네타냐후 정부의 가혹한 팔레스타인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올해 예정된 이스라엘 일정을 모두 취소하겠다고 선포한 것인데요. 스스로를 인도의 유대인이라 부를 정도로 깊이 사랑해온 이스라엘이었지만 잘못된 침략과 분열 앞에서는 단호히 보이콧을 선택하며 진정한 인류애의 가치를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올해 90세를 맞는 그는 말합니다. 아랍인과 유대인이 서로 껴안는 그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청춘 캠페인 뮤지션의 청년 정신을 배우다. 한국의 생명허구 원광대학교와 함께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걷혀야 밝은 달이 나타나서 삼라만상을 비춰줄 것이요. 수도인의 마음 하늘에는 욕심의 구름이 걷혀야 지혜의 달이 솟아올라서 만세 중생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며 악도 중생을 천도하는 대법사가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전도품 24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일생 동안 공도에 헌신하신 규타원 장정수 대봉도 영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동지 제자들과 조카 김현준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아름다운 인생. 요즘은 차를 운전하기가 참 편한 세상입니다. 내비게이션을 켜기만 하면 목적지까지 길도 잘 알려주고요. 뭐 도착 예정 시간은 물론이고 과속 카메라 정보까지 일일이 알려주기 때문에 아무리 멀고 먼 초행길이라도 어렵지 않게 갈 수가 있죠. 하지만요, 이렇게 내비게이션에만 의존을 하다 보니 정작 예전에는 그렇게도 밝았던 길눈이 어두워졌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모든 차에 한 권씩은 꼭 넣어뒀던 지도책들,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요?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오늘 첫 곡은 지숙과 조커스입니다. 경부고속도로.

0: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2: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화요일 저녁 아름다운 인생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앞서서 내비게이션 말씀드렸었는데요. 글쎄요. 예전엔 차마다 다 한 권씩 지도책이 있었고요. 전국 지도로 그래가지고 전국의 도로망이 쫙 이렇게 나타나 있는 큰 지도도 소유하고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 지도책 아직도 보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차마다 진짜 한두 권씩은 꼭 실려 있었고요. 뭐 내비게이션은 그때는 내비게이션이라는 단어조차도 없었고 뭐 없어도 전국 방방곡곡 구석구석 참 잘 찾아다니곤 했었는데요. 근데 그게 생각해보니까 그다지 오래된 일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운전하기가 불안할 정도로 길눈도 많이 어두워지고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비단 이 내비게이션의 편리함뿐만이 아니고요. 이게 스마트폰에 요즘은 다 연락처들 저장돼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수첩에 적거나 아니면 머릿속에 웬만한 전화번호는 다 기억이 돼 있었는데 요즘은 가족들 전화번호도 기억하기가 좀 안 된다. 그러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전자계산기에 또 익숙한 요즘 아이들 가운데는요. 암산하는 게 또 버겁다라고 한대요. 참 세상이 변화가 편리하지만 반대로 또 퇴화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주는 편리함에 인간들이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능력조차도 잃어버리고 퇴화되는 거 아닌가 좀 우려도 됩니다. 이 몸을 계속 움직여야지만 건강해지잖아요. 그런 것 같이 머리도 계속 써야지만 총명함을 잃지 않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도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 옛 추억들 열심히 떠올리시고요. 그 시절의 명곡들도 한번 떠올려보시고 떠올리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노래도 따라하시고 이왕이면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하춘화와 고봉산의 노래 한 곡 더 전해드릴게요. 버스 폭풍.

오늘은 무슨 일이?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희귀 및 중증 난치 질환자와 중증 당뇨 환자 등 197만 명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 방안에 따르면 오는 12월부터 희귀 및 중증 난치질 환자 136만 명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현행 10%에서 7%로 낮아지고요. 2028년 상반기에는 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됩니다. 아울러 췌장, 장애 등 중증 당뇨병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는데요. 1형과 2형 구분 없이 췌장, 장애 수준의 중증 당뇨 환자에게는 인슐린 자동 주입기와 연속 혈당 측정기 구매 지원을 최대 90%까지 확대합니다. 특히 19살 이상 34살 이하 청년층은 인슐린 자동 주입기 지원이 170만 원 기준으로 70%만 지원돼 왔지만 이제는 450만 원에 70%까지 지원돼 구입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치아가 전혀 없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임플란트 2개가 신규 지원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직장 가입자 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은 7.19%를 적용받게 됩니다. 또 지역 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처럼 건보료율이 동결된 것은 2년 연속 동결됐던 지난 2024년과 25년을 포함해 역대 다섯 번째입니다. 끝으로 날씨도 알아보겠습니다. 부쩍 선선해진 아침과 다르게 한낮에는 강한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다소 덥게 느껴지는 하루였죠.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면서 낮 더위도 차츰 사라지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아침 저녁으로는 더욱 선선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0도, 전주 19도, 부산은 22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 27도, 광주 29도, 대구는 26도의 분포를 보이면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조금 덥더라도 해가 지면 금세 기온이 내려가는 만큼 외출하실 때는 얇은 겉옷 하나 꼭 챙기시고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 넘고 물 건너 이원호가 불렀고요. 돌아가는 고향길은 김은숙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하는 화요일 저녁입니다. 오늘도 출첵합니다. 승객분들과 함께 애청하고 계신데요. 윤영관님 고맙습니다. 우리 승객분들도 네 두루두루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고요. 축하 사연부터 좀 소개하고 노래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의 미아님이 사연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아 글쎄 백로였던 월요일 어제가 제 생일이었는데요. 작년에 결혼한 우리 며느리가 예쁜 손녀를 낳아서 저를 할머니로 만들어줬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은 손주들이 벌써 대학 다니고 그러는데 저는 늦은 나이에 손주의 탄생을 보니 정말 경이롭고 감사하고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예쁘고 건강한 아가 잘 키워서 키우겠습니다. 축하받고 싶어요 하시면서 배성의 내 사랑 찾아서 청해 주셨는데 며느님과 손녀가 같이 병실에 누워있는 아기 침대에 누워있는 사진까지 보내주셨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제 할머니 되셨어요. 아유 손녀가 얼마나 이쁠까요. 축하 말씀드리고 축하곡도 띄워드립니다. 배성입니다. 내 사랑 찾아서.

우리 부산의 들꽃님께서요. 애청자님 할머니 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가야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주길 바란다. 이렇게 축하 사연과 네, 이야기 주셨네요. 들꽃님 고맙고요. 미아님도 고맙고 감사하다고 단문자를 또 주셨어요. 네, 집안에 그냥 웃음꽃이 네, 만발하겠네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1부를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서 평강공주님께서 저는요 내비게이션 없어도 전화번호 수첩이 없어도 아름다운 인생은 잘 찾아옵니다. 멋진 가을 저녁의 행복입니다. 참 멋진 글을 주셨네요. 맞아요. 내비게이션 없어도 전화번호 없어도 아름다운 인생 잘 찾아오시는 여러분들과 1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2부로 가 있겠습니다. 나훈아의 흰 고름 가는 길 청해 주셨네요. 이 노래 전해드립니다.

0: WBS 원인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물이 근원 있는 물이라야 오래 가듯이 우리도 법의 근원이신 대종사를 오롯하게 받들고 끊임없이 알뜰히 사모하는 가운데 그 신법이 건네고 그 법맥이 끊임없으리라. 대종사 이하 법 높은 스승들을 알뜰히 신봉하여야 그 가운데 이 회상이 발전되리니 우리에게는 위에 연원하고 아래로 유전해야 할 막중한 중간소임이 주어져 있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유촉편 14장 법문입니다.

0: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새마을금고.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안녕하세요. 오늘도 정겨운 방송 아인과 함께 저도 출발했습니다. 어제가 큰형님 기일이었는데 참석도 못하고 이랬어요. 큰형님이 너무 그립습니다. 평소에 즐겨 부르시던 현인의 비 내리는 고모령을 신청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우리 오민수님께서 오늘 이제 야간 운행 출발하시면서 사연을 남겨주셨어요. 지금쯤 도로 위에서 들어오셨겠네요. 아, 좋아하시던 형님 떠오르시면서 네, 너무 많이 슬퍼하지 마시고요.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잘 도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2부가 시작됐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부터 좀 해드리겠습니다. 청정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향차 선물세트, 프리미엄 인사템 골드 한 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 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세트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1부에서 반가운 인사와 함께 축하 사연들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좀 소개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 북구 윤형준님께서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지내고 저녁밥 잘 먹고 아인과 함께 할 수 있음에 행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선곡 부탁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윤형준님 식사까지 다 마치셨다고요? 네, 이제 즐기실 일만, 추억에 잠기실 일만 남았네요. 열심히 2부, 3부, 4부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멀리 김해에서 검은 그림자님도 자리해 주셨고요. 고맙습니다. 매호동 가로수님도 함께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금치원 기사님께서 몸이 좀 오늘 안 좋으시대요. 아이고 어떡해요. 힘이 없어서 약 먹고 쉬고 있습니다. 저도 모두 같은 마음으로 축하드려요 하시면서 아까 우리 군산의 미화님 손녀 할머니 된 거 축하드린다는 사연을 주셨습니다. 저보고요. 두서없는 사연도 너무 잘 전달해 주어서 고맙다고 또 덧붙여 주셨네요. 금치원 기사님 고맙습니다. 빨리 나으시길 바래요. 푹 쉬십시오. 네. 생일 축하 사연이 들어왔어요. 뒷번호 7406 쓰시는데요. 네, 오늘은 제 동생 이용훈의 36번째 생일입니다. 저는 전주에서 자취를 하고 있고요. 제 동생은 서울에서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방송에서 축하한다고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축하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네, 우리 동생 용훈 씨의 36번째 생일 축하드리고요. 7406님, 이제 추석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서울에 계신 부모님도 이제 찾아뵈러 올라가셔야 되겠네요. 네, 많이 보고 싶으실 텐데 네, 고맙습니다. 축하 사연 띄워드렸습니다. 개봉동에 살고 계신 우리 이경자님께서 왕서방 연설을 청해 주셨어요. 비단이 장수 왕서방 이제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 준비해놓고 있고요. 우리 말고노스님이 가을이 되고 추석이 다가오니까 어렸을 적 운동회 생각이 납니다 하시면서 하늘엔 망국기가 펄럭거리고 청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목이 터져라 응원하고 온 동네가 잔치였던 그때가 그립습니다. 사연 망국기가 파란 하늘 밑에 걸려있는 사진도 주셨어요. 진짜 옛 생각이 나네요. 도미의 청춘 브라보 청해 주셨어요.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왕 서방 평등을 누웠어 딩호왕 딩호왕 평등을 누워도 딩호왕 응원이 말만 들어도 왕 서방 기분이 풀린다 우리가 반해서

지금 시각이 이제 7시 40분, 8시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식사들 마치시고 가볍게 산책하시거나 저녁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우리 애청자분들도 그러시네요. 산책하기 참 좋은 저녁입니다. 양재천 걷고 있는데요. 옛가요 감성도 너무 좋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서풍근님 산책 중이시라고 하시고, 대구에서 주순이님, 부산 은하수님, 저녁 먹고 시민공원에 운동 나왔어요. 바람이 시원해서 운동 나는 사람도 많고 집들이 불이 예쁘게 들어와서 참 좋습니다. 저녁 먹으며 행복해야겠죠? 저는 좋은 노래 들으며 행복하렵니다. 모두 행복한 건 좋은 거예요. 맞습니다. 성북동에서 배용주님 자리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신청곡과 사연 주셨어요. 가을빛이 점차 짙어가는 하루입니다. 일교차가 큰 계절 건강 유의하시고요. 포근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문주란의 주랑꽃을 청해 주셨어요. 같이 듣도록 하고요. 진송남의 덕수궁 돌담길은 부산에서 최배련님께서 찾아주셨어요. 가을 문턱을 넘어서 아침 저녁엔 서늘한 바람도 불어오는 요즘이네요. 아름다운 인생 늘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는요, 진송남의 덕수궁 돌담길이고요. 친구 오드리 잘 듣고 있냐 하시면서 원음방송만 들을 줄 아는 친구예요 해주셨네요. 듣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드리님도 함께 해주세요.

아름다운 인생 2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3부에서는 예가요 100일장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에서 주순이 님이 이 좋은 계절 아인 가족들과 함께 2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어제도 행복했지만 오늘은 더 행복한 날 되세요 하시면서 김만준의 모모를 청해 주셨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대산종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온통 네 것과 내 것을 분별하고 탐하는 마당에 종교마저 자기 교단, 자기 종파를 내세우는 편협에 빠져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인류에 대한 공헌으로 그 가치를 평가받아야 한다. 종교가 세상에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것과 내 것을 분별하고 탐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라는 것 아닐까요? 땅에는 구분이 있지만 하늘에는 구분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내 나라, 네 나라의 구분이 있지만 종교에는 내 나라, 네 나라의 구분이 없습니다. 이 지구 마을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고 형제입니다. 평일 오후 6시 종교가 하나 되는 시간, 둥근소리 둥근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선한 사람은 선으로 세상을 가르치고 악한 사람은 악으로 세상을 깨우쳐서 세상을 가르치고 깨우치는 데에는 그 공이 서로 같으나 선한 사람은 자신이 복을 얻으면서 세상 일을 하게 되고 악한 사람은 자신이 죄를 지으면서 세상 일을 하게 되므로 악한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야 하느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34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한강교당 김태형 교도가 경영하는 댄디라이언의 발전을 기원하며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0: 선선함이 편하게 해주고 아이네 음악이 더욱 행복함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니 가을이 성큼 다가온 느낌입니다. 오늘 저도 짝지님 음력 생일이라서 축하한다고 전하고 싶어요. 생일 기념은 주말에 앞당겨서 해피버스데이 했답니다. 평소에 제 짝지님이 좋아하는 노래 신청합니다. 자니리의 뜨거운 안녕. 부산 동네에서 구경욱님 부군의 생일 축하 사연과 축하곡을 청해 주셨네요. 저희 온 가족, 아름다운 인생 가족 여러분 모두가 또 구경옥님의 부군 되시는 분 생일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부가 시작됐습니다. 옛가을 백일장 문을 열어야지요. 지금 시각은 8시 5분 36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1: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2: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3: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4: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2: 엄마, 여기 꽃.
5: 고마워.
4: 오늘 귀갓길, 꽃 한 송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예가요 백일장. 글을 잘 쓰든 못 쓰든 글솜씨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만의 상상력을 마구마구 뽐내보는 시간, 옛가요 백일장 시간입니다. 아름다운 인생의 옛가요 백일장에서는요, 주어진 시제에 맞춰서 여러분들 하고 싶은 이야기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이 안 돼도 괜찮고요, 기발하고 재미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시제를 발표하도록 할까요? 앞서 운전할 때 요즘은 뭐 내비게이션이 워낙 많이 보편이 돼 있다 보니까 정작 길눈이 더 어두워진 분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어디 먼 길 갈 때면 그냥 지도책 펼쳐놓고 뭐 고속도로, 지방도로 여기 숫자 다 보고 어디로 어떻게 가야지 되는지 미리 다 한번 사전 답사를 하죠. 열심히 주변도 두리번거리면서 운전들 했던 기억들 있으실 텐데 운전은 조금 불편했지만요. 또 그렇게 하는 게 또 나름의 멋이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그 시절의 운전 풍경을 다시금 한번 떠올려 보는 기분으로 지도 어떻습니까? 지도로 이행시를 한번 가보도록 하죠. 참여하실 분들은 노래 세 곡 들려드릴 테니까 천천히 멋진 지도 이행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오늘 옛가요 101장 시제는 지도입니다.

예가요 101장으로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제가 지도입니다. 지도, 지도 이행시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청해 주신 노래 좀 띄워드렸습니다. 남산교의 추풍령 장안동에서 서소장님께서 청해 주시면서 건강검진 때문에 금식 중인데 갑자기 짜장면이 땡긴다고 노래는 얼마든지 땡겨도 되는데 음식은 안 됩니다. 하루 이틀만 좀 참아주시고요. 건강검진 끝나고 나면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이어진 노래 대구 최영아님이 청해 주신 김철의 향수에 젖어서 그리고 최정자의 초가삼가는 가시덫친 장미님이 청해 주셨어요. 잘 들었습니다. 오늘 예가요 101장 지도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요.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도, 지도. 나영우님께서 지금 도로 위를 달리고 있네요. 짧지만 임팩트 있습니다. 네, 지도 이행시 주셨고요. 안대환님은 지금부터 장원을 향해 머리를 쥐어 짠다. 도로 지웠다 다시 쓰고 고민 해본다. 열심히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예가요 101장 참여를 기다리면서 지도 이행시 기다리겠습니다. 노래 계속 들어보죠.

부산 은하수님이 청해 주신 정종숙의 무교동 이야기 지금 들으신 노래고요. 앞서 들으신 노래는 인천 오라방님이 청해 주신 최양숙의 황혼의 에레지였습니다. 저는 아들 근무하는 부대에 행사가 있어서 왔다가 아들 집에서 며느리가 차려준 저녁 맛있게 먹고 인천 집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대구도 아주 시원하고요. 이어폰 끼고 방송 듣고 있는데 목소리 잘 들립니다. 네, 하시면서 네, 참여를 해주셨어요. 이행시도 주셨습니다. 네, KTX에서 지금 듣고 계신다고. 지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노. 도도하게 굴지 말거라. 그러다 큰코 다친다. 네, 그럼요. 까불면 안 되죠. 지도 이행시로 예가요 101장 3부 같이 했습니다. 4부에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작품들 중에서 장원 또 선정하도록 할 테니까 아직까지는 시간 장원 선정 안 됐으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홍의주의 지금도 가고 싶어를 뒷번호 6549 쓰시는 우리 청취자께서 청해 주셨어요. 지금도 가고 싶어 도시를 떠나 아늑하고 조용한 산골 마을로 들어가서 조용히 살고 싶어 해주셨네요. 이 노래 들으면서 3부 마무리하겠습니다.

0: KBS 원인 방송입니다.
1: 어리석은 사람은 남이 복 받는 것을 보면 욕심을 내고 부러워하나 제가 복 지을 때를 당하여서는 짓기를 게을리하고 잠을 자나니 이는 짓지 아니한 농사에 수확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17장 말씀입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3.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번입니다.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WBS 원음방송의 제어가와 관련해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인생 4부가 시작됐습니다. 4부 첫 곡으로요. 방주연의 꽃가나비 전해드렸는데 반가운 문자입니다. 남양주의 정추님께서 주신 사연이에요. 어제 처음으로 퀴즈 참여해서 문자 보냈는데 뭐 당첨은 안 됐지만 라디오에서 제 이름이 나오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고요. 점점 빠져들 것만 같은 밝고 맑고 향기로운 이 기분은 뭘까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 남양주 정추님이 정해주신 거,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방주연의 꽃가나비는 우리 이현수님께서, 네, 제가 헷갈렸습니다. 자연에 살고 계신 이현수님. 아름다운 인생 가정 여러분 반갑습니다. 낮에는 더워도 아침 저녁에는 조금 쌀쌀하네요 하시면서 방주연의 꽃가나비를 청해 주셨어요. 네. 우리 남양주 정추님 사연과 신청곡은 뒤에 잠시 후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부 첫 곡으로 같이 들으셨고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101장 많은 분들이 오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귀한 작품 좀 만나보고 그리고 또 장원에 뽑히실 두 분 선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만나보도록 할게요. 먼저 온 순서대로 한번 쭉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7406 쓰십니다. 오늘 새싹 문자로 함께 찾아주셨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지금은 아름다운 인생을 들으면서 쉬고 있습니다. 도무지 모르는 노래도 나오지만 방송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듣고 있어요. 옛가요도 알고 정말 즐거운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네요. 네,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들으면 들을수록 빠지는 노래가 옛가요입니다. 자주 찾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역시 또 뒷번호 6823 쓰십니다. 지금 내가 좋아하는 야구팀 도대체 왜 이리 못해졌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혹시 어느 지역을 연고로 하는 팀일까요? 저도 그렇게 마음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너무 못합니다. 제가 응원하는 팀이. 패스! 칠곡에서 덕상거사님, 지금은 아인의 시간, 흘러간 옛가요를 듣지 않고는 조미수셔, 도저히 못 배길 것 같습니다. 예, 안 듣고는 안 되지요. 그냥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천 도건님, 네. 지금도 생각난다. 그때 그 시절 도토리 주우러 다니던 뒷동산이 그립습니다 하시면서 바쁜 사정 때문에 요즘 참석이 쉽지가 않다고 바쁜 와중에도 잠시 짬을 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바쁜 일도 지나고 나면 편안한 시간에 찾아주시고요. 그래도 계속 듣고 계신다고는 말씀 주셨어요. 강태성님도 지난날 되돌아보니 도착지 찾아가는 인생길 아름답게 사는 게 답이네. 이렇게 멋진 회고를 해주셨고요. 지구는 아프다고 힘들다고 몸부림치는데 도대체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막무가내인지 점점점 뒷번호 3586 쓰시는 청취자께서 그러니까요. 네, 전 세계적으로 아픈 지구가 많이 아프다고 많이 아파합니다. 지하철 승객들은 저마다 휴대폰 삼매경, 도착지를 놓치지 않는 게 신기할 뿐. 대구에서 우리 안명화님께서, 그죠? 예, 자기 내릴 곳은 다, 목적지는 다 찾아서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천명을 넘기고 이순도 훌쩍 넘기면 철이 들어야 하는데 도로아미탑을 철딱선이 없기는 한창이나 지금이나 그저 그러네요. 우리 우터백님께서. 예. 주셨습니다. 그리고 칠곡에서 김정옥님, 지금도 그 산골 계곡 돌 밑에 도롱뇽이 놀고 있겠지요. 맑은 계곡에만 산다는 도롱뇽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버스 운전기사님, 김문교 기사님, 지게지고 나무하러 가던 옛 시절이 생각납니다. 그날따라 도저히 힘도 들고 나무하기 싫어서 아버지께 거짓말을 했지요. 나무를 해서 지게지고 오다가 산림계장한테 들켜서 나무를 모조리 뺏겨버렸어요. 네, 그 당시 산을 지키던 담당관을 산림계장이라고 했대요. 네, 이렇게 추억의 이야기를 이행시에 담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 용인에서 김애경님, 지금까지 옷가게에서 하루 종일 손님을 기다리다가 점심시간을 놓쳐서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어서 햄버거를 3개나 먹었습니다. 배부르고 좋은 음악 들으니 세상 부러울 게 없네요. 아유, 네, 때를 놓치셨지만 또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안 좋은데, 네, 네,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 해주신다니 고맙습니다. 인천 왕의 청자님, 지속적이고 꾸준히 청취자와 함께하는 즐거운 방송 아름다운 인생은 도시 농촌을 막론하고 세계로 나아가는 전 세계의 방송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네, 제가 좋아서 웃은 겁니다. 예예.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인천 왕의 청자님, 세계로 뻗어나가는 아름다운 인생 화이팅. 구파발 버스 운행하시는 우리 김윤풍 기사님, 지난 세월을 되새기면서 그 시절 그 추억을 생각합니다. 흑백 TV도 없어서 라디오를 듣던 그 시절, 도리어 그 시절이 지금도 라디오가 최고입니다. 네, 지금도 라디오가 최고시라고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지금 차를 타고 달리고 있는데 도로가 꽉 막혀서 도착지에 시간이 늦어집니다. 관악구 삼성동의 박은자님, 네, 바쁘시더라도 천천히 여유 있게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분만 더 소개할게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든 도전하는 발걸음이 곧 새로운 길이 된다. 멋진 글을 주신 서산의 유상욱님 사연까지 쭉 둘러봤습니다. 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예가요 101장 오늘 두 분의 장원 급제 뽑도록 하겠습니다. 행운의 두 분께서는요, 누굴까요? 우리 김문교 기사님, 그리고 용인의 김애경님 두 분 선정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문교 기사님, 그리고 용인 살고 계시는 김애경님 축하드립니다. 두 분께서는요, 짧은 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지금 바로 성함하고 주소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거듭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노래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호동에 계신 우리 김경철님이 청해 주신 차중락의 마음은 울면서, 그리고 남양주 정춘님, 제가 앞서 소개를 했었죠. 앞으로도 자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오기택의 고향무정 이어집니다.

앞서 남편의 생일 축하 사연을 주신 우리 구경옥님 생일 축하곡 남편과 잘 들었답니다. 남편이 많이 고마워하네요. 모두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인사 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또 우리 박시우 우리 초등학교 4학년이죠. 오늘 이행시에 참여를 좀 했었는데 엄마가 웃었는데요. 다음에 문장으로 꼭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해요. 삼촌이 통기타를 사줬어요. 열심히 연습할 겁니다. 어유 잘했어요. 기타 하나 열심히 잘 치면 좋죠. 시우군 멋지게 연습 잘해서 노래도 부르고 엄마를 위해서 노래도 불러주고 하세요. 경기도 시흥에서 한재화님께서 지난번에 그 교통사고 때문에 조금 몸이 안 좋았다고 말씀하셨죠. 퇴원하셨다고 했는데 아름다운 인생을 들으며 힐링 덕분에 고맙게도 몸이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추억을 떠올리며 몸도 마음도 가슴도 뜨거워지는 느낌으로 되돌려보려 합니다.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신청합니다. 청해 주셨어요. 패티김이 불러줍니다.

서산에 계신 유상욱 님도 패트김의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청해 주셨습니다. 그 정혜남 님께서의 부산 살고 계시는데 부산 그 행복한 오후 프로그램이 이제 개편 때 없어졌는데 우리 최연석 아나운서님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하게 소식을 여쭤주셨는데요. 저희도 네, 잘 모릅니다. 혹시라도 소식을 알게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남님. 그리고 들꽃님 오늘 바빠서 이행시도 참여를 못하셨어요. 예, 오늘도 주어진 삶의 평강과 풍요와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면서 바쁜 와중에도 또 잠시 짬을 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군포에서 감철주님도 함께해 주고 계시고요. 전주에서 현동수님도 끝까지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두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예, 저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많이 차이가 나니까 감기 꼭 주의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김태환님께서 봉천동 살고 계시는데 고봉산의 아메리칸 마도로스를 청해 주셨어요. 근데 아까 고봉산 목소리가 음원이 나가서 오늘은 백야성의 아메리칸 마도로스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짧게 소개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아름다운 인생으로 멋진 음악과 함께 유유히 술을 놓고 계시는군요. 조금 전 아내가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침대로 가는 바람에 이제서 참석합니다 하시면서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하시면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아메리칸 마도로스 띄워드리면서 저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자동차 상식.
2: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목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특히 추돌사고를 당할 경우 앞으로 몸이 쏠렸다가 뒤로 제쳐지면서 목에 충격이 집중되어 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목뼈가 부상을 당할 경우 전신마비 등 생명을 위협하는 큰 부상의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목 받침대가 있지만 그 중요성을 모르고 아예 제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 목 받침대는 윗부분이 머리 윗부분으로부터 약 9cm 이상 올라가야 하고 머리와 목 받침대까지의 거리가 10cm를 초과하지 않아야 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얼핏 보기에는 그저 장식품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목 부상을 예방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인데요. 목 받침대가 제대로 조정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0: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 공부인이 중생계에서 부처의 세계로 가는 길에 몇 가지 어려운 관문이 있나니 하나는 직연이 차차 생겨날 때요. 둘은 신망이 차차 드러날 때요. 셋은 대우가 차차 높아질 때요. 넷은 물질이 차차 돌아올 때요. 다섯은 권리가 차차 생겨날 때라. 이 관문을 미리 알아서 거기에 구애되지 아니하여야 능히 큰 공부를 이루게 되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21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김성훈 가족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일원의 하모니.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가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일원의 하모니 윤지호입니다.

급하게 가방을 싸다 보면 제일 중요한 걸 빠뜨리고 나오거나 마음만 급해서 달려가다가 정작 길을 잘못 들어서 낭패를 본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마음이 앞서서 허둥지둥하다 보면 꼭 챙겨야 할 순서를 놓치고 일을 그르치기 쉽습니다. 게다가 그 서툼으로 괜히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나 부담을 주기도 하고요. 어떤 일을 하든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잡고 차근차근 나아가려면 과연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요?

이론의 어머니 오늘 첫 곡으로 장미의 여보 당신 시계 듣고 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원불교 관련 안내 말씀드립니다. 답을 찾기 전에 새로운 질문을 만납니다. 원기 111년 원불교 열린교화박람회 질문의 여정이 9월 18일과 19일 서울 원불교 소태산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지금 우리 교화의 새로운 사례를 만나고 AI 시대와 미래 교화를 생각하며 선명상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도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요? 나를 열고 시대를 바라보는 질문의 시작. 원기 111년 원불교 열린교화박람회 질문의 여정. 참가비는 무료고요. 사전 신청은 9월 14일까지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밥을 급하게 먹으면 쉽게 체하는 것처럼 무슨 일이든 서두르다 보면 좋은 결실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세밀한 계획이나 정확한 순서 없이 일을 처리하다 보면 때론 그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뜻하지 않은 해로움을 끼치기도 하죠. 오늘은 대산종사법어 공심편 34장 법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공사 중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에게도 해가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하나니 일을 할 때에는 10가지 계획을 세워두고 첫 번째가 안 되면 두 번째, 두 번째가 안 되면 세 번째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항상 여유를 가지고 법 있고 순서 있게 처사하라. 누구나 급하게 조바심을 내다보면 꼭 필요한 핵심을 놓치게 되고 결국 일을 그르치게 될 텐데요. 늘 마음의 여유를 품은 채 기준과 순서에 따라 일을 풀어가는 지혜에 대해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성가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성가 77장 원인 결과 끊임없이, 성가 10장 몸을 티끌 세상에, 성가 65장 천지의 크고 작은.

생각이 마음에 쫓기다 보면 정작 내 손길이 닿는 곳에 있던 것들을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곤 합니다. 분명 손에 쥐고 있던 안경을 찾아 온 집안을 서성거리기도 하고 머릿속이 복잡해 꼭 챙겨야 할 서류를 책상 위에 그대로 둔 채 문을 나서기도 하죠. 조급한 마음은 눈앞의 시야를 좁게 만들고 평소라면 하지 않을 수 있었던 실수도 하게 만듭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마음의 고요를 먼저 찾고 일의 순서를 침착하게 헤아린다면 예견된 시행착오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큰일은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이 합해 이루어지나니 항상 일의 앞뒤를 살펴 순서 있고 여유 있게 처리하라 하셨던 대종사님의 법문처럼 말이죠. 마음의 속도를 한 템포 늦추고 내 주변을 따뜻하고 침착하게 둘러보는 여유를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둥근 노래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전은희의 기도, 신동훈 교무님의 나는 구도자, 한청복 교무님의 감사합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공사 중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에게도 해가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하나니 일을 할 때에는 열 가지 계획을 세워두고 첫 번째가 안 되면 두 번째, 두 번째가 안 되면 세 번째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항상 여유를 가지고 법 있고 순서 있게 처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하나의 길만 고집하다 뜻밖의 변수를 만나면 깊은 수렁에 빠지곤 합니다. 약속 시간을 앞두고 예상치 못한 교통정체를 만났을 때 대안이 없으면 조급함에 발만 구르게 되고 중요한 발표를 준비하며 단 하나의 계획만 세워뒀다 작은 변수에도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길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은 어떤 거센 바람이 불어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침착하게 세운 다각도의 계획으로 일을 매끄럽게 이끌어주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실수까지 미리 막아주는 우리 공부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론의 하모니 끝곡으로 임주연의 사랑은 하늘처럼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0: 실생활에서 참 나를 찾는 공부 시간. 궁산 오광익 교무의 교리도 강의. 오늘도 좋은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1: 맞습니다. 구족에 대한 선사들의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중국 원나라 덕이 화상이 육조단경 서문을 썼는데 그 일부분입니다. 일일 법문 하나하나의 법문에 무량묘유가 구족하니라. 구족 무량묘유. 법문이라는 게 뭡니까? 상대편의 기틀을 따라서 스승이 얘기해 주는 것이 법문이다. 그래서 한 말씀 한 말씀이 구족한 법문을 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못 알아들으면 소용이 없다. 못 알아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렇다고 해서 그 법문 하나하나가 묘위를 갖추지 않은 건 아니냐, 갖추지 않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다만 못 알아들 뿐이다. 그래서 일일 법문이 구족 무량묘위라. 육조단경, 육조 스님의 그 말씀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무량묘위를 갖춰가지고 있다. 구족해 있다. 자, 그런 말씀이거든요. 무량묘위로 구족해가 있다. 금강에도 열에는 오한이 구족하니라. 오한이 구족해. 뭐 법안 등등이 오한 아닙니까? 구족하니라. 그러게 열에니까 오한이 구족하지 열애가 아니면 오한이 구족할 수가 없다. 물론 우리들이 본래에 지은 운이 구족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우치고 그것을 닦아서 잃었을 때 얘기지 가지고만 있으면 뭐냐. 가추만 가지고 있으면 뭐냐. 오동경에 보면 나봉충고가 상당해서 사람마다 구족하고 사람마다 현성하나니 사람마다 다 구족해 있다. 사람마다 다 놔두고 이루어진다. 기가 막힌 얘기라. 아니 너희들 하나하나에 다 구족해 있는데 왜 나한테 매달려서 공부를 하려고 하느냐. 그 얘기거든. 본래 부처와 본래 조사와 본래 회복이 구족한 내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내 성품을 가지고 진리로 얻어갈 수 있는 능력이 분비한데 본래 갖춰 있는데 왜 나에게 매달려서 괴기한 얘기를 들으려고 하고 그러느냐. 나한테 모두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어봤자 너희들이 사용할 수도 없다. 자, 그 얘기입니다. 인인현성, 인인구족하고 인인석연이라 다 놔두라고요. 그래서 쟁괴득산승 나한테 귀한게 얻으려고 말하라. 진중하라. 차중하라. 차중해서 스스로 공부를 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오등의 원에도 보면은 대수법진 이 성품은 본래 청정하고 만득이 구족하지만 차성 본래 청정하고 또 구족 만득이나 다니 염정이연 그러니까 염정이연이다. 깨끗하다 물들었다 이것도 역시 하나의 경계고 어떠냐면 본래다. 이유차별이라. 그래서 차별이 있는 것이라. 그 차별이 이렇게 말이죠. 이게 깨끗하다, 더럽다, 좋다, 나쁘다. 너는 나에게 잘하니까 내 사람. 너는 나에게 못하니까 내쳐버리고. 그럴 수가 없죠. 구속한 상황에서는 이런 것도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차별은 경계에 따라서, 인연 따라서 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차별하면 되는 것은 결국 자기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상경책 주위에도 보면 어찌가의 구족본부가 개정해하게 근면하지 않으면서 부상대과를 희구하려고 하느냐.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구족본부예요. 구족본부. 그래서 우리 중생은 뭐라 대심중생이라고 합니다. 대심중생이라고 했어요. 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중생이다. 작은 마음이 아니라 부처님같이 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중생이요. 구족본부다. 구족. 구족해. 회복이 구족한 지혜와 다시 말해 복락이 구족한 본부 중생이다. 붉은 계정의 약을 부지런히 닦지 아니하고 이요희구 무상과야 무상의 열매를 따기를 바르느냐. 자신에게 부족한 그러한 회복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공부하지 면 안 되죠. 다시 공부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지죠. 그래서 계정해야 그래라. 계정해 공부를 해라. 그렇게 아니하고서 가만히 앉았다가 무슨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그 홍시가 입으로 쏙 떨어지도록 그렇게 바래만 보고 있느냐. 아니다. 공부를 해라. 자관 공부를 해놓고 안 되면 대용사님을 타다든지 뭐 스승을 타다든지 해야지 해보지도 않고 타대해서는 안 된다. 영가 정도가 해도 일지구족 일체치 한 경지의 모든 경지가 구족하니 하나가 밝으면 여타도 밝게 밝아요. 하나가 맑으면 여타도 맑기 마련입니다. 색도 아니요 마음도 아니요 행업도 아니로다. 비색 비심 비행업. 현장의 경계도 아니고 그렇다고 마음도 아니고 내가 행동해서 업을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도 아니다. 한 경지가 구족해서 일체가 다 구족한 거라. 한 경지가 구족하면 다 따라서 구족한 것이 때문에 현상이나 또 마음이나 이러한 행업까지도 이런 것들이라고 구족의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송하기를 유문은 순환전이요 유화문은 순환하고 그런다. 계속 유에서 무, 무에서 유, 유무로 계속 돌고 돌잖아. 유는 무로 돌고 돌아, 무는 유로 돌고 돌아. 계속 구족 복겸치라. 복과 아울러 지혜가 구족하다. 구족해요. 구족해. 늘 말씀드린 대로 부닥지복이고 부수지자. 지어서 받는 복이 아니고 또 닦아서 이루어진 지혜가 아니라 닦지 않고 짓지 않고 받아지는 그러한 복이 구족하다. 원리 원종지는 이런 진리는 으뜸가는 종리니. 으뜸가는 종지야. 이런 내에 다른 진리의 형태가 미래 세계에도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언니가 말씀드린 대로 이건 뭐가 있는데 이미 점 하나 찍었을 때 이 형태를 아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결국은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종지가 현상적으로 그림으로 표현된 것이 이제 이 원상이기 때문에 미래에 다른 것도 뭘로 그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모르죠. 이제 뭐 사람도 완전히 소멸되고 다른 어떤 생명체가 생겨나서 그 뭐 회상이 벌려지고 찍으면 혹시 모르지만은 사람이라는 생명체가 있는 이상은 어떤 진리를 표현할 때 원상으로밖에 할 수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장심주 대사라. 그래 마음에 갈무리면 큰 수익이다. 이것을 마음에 성품에 깨달음의 진리를 갈무린다고 하면 막 대사죠. 부처죠. 큰 스승이죠. 그래서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주세성자를 스승으로 삼았다. 모셨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움이냐. 거룩함이냐. 물론 당대에 즉 대용사님 당대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그 인연을 가지고 태어났더라면 더 큰 영광이겠지만 예, 그렇지 못하고 지금 참여를 했다 할지라도 얼마나 큰 복락을 예, 받음이고 예, 누립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심의 진리조가니 내 마음에 우리들의 마음에 참된 진리가 구족해. 구족되어 있다. 불식 복비어라. 먹지 않아도 배가 피지 않았으라. 한 먹지 않아도 배가 든든하다. 진리식을 했으니까. 진리를 먹었으니까 그 배가 고프질 않죠. 세물 병행하니 세상 물질은 벌레가 나타난 그림이다. 그러니까 진리 자체에서 현상적으로 나타난 게 사은이라고 이제 보면은 되겠으나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 물질은 사실 벌레의 장난이죠. 예. 벌레의 그림자들이 이렇게 나타난 것이다. 탐생 자멸거라 탐욕을 내면 저절로 멸하고 없어지리라. 그렇기 때문에 벌레가 나타난 형상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용할 때, 즉 필요할 때만 조금 쓰고 활용할지언정 그대로 놔둬라. 전 세계적으로 쓰레기 몸살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바다, 육지, 허공, 허공에도 뭐 인공위성인가 뭔가 부서진 것이 엄청 많대요. 엄청 많다고 합니다. 그 수립 공개가 쓰레기로 당차 있다. 그리고 이것도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지 자연이 그렇게 만들어낸 건 아니다. 그래서 자연은 자연에게 맡겨야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사람은 자연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조금만 필요할 때 상황에 따라서 예, 사용하면 우주와 또 천지와 함께 잘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냐고 너무나 많은 편리를 쫓다 보니까는 지금 그 어떤 뭐 재앙 이런 것들이 지금 그 각 나라에서 다 받고 있지 않느냐. 지금부터라도 조금만 더 사용하고 남겨둔다 하면은 좋으련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참 한스럽다 하는 생각도 이제 듭니다. 인과봉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리가 이제 가운데 이제 원상 모시고 이제 그 원상에 대한 간단한 해석과 아울러서 이제 밑에 계속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편에는 이제 인과봉의 신앙문, 또 한편에는 진공배우의 수행문 이렇게 이제 그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인과봉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인과봉 신앙문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글자 그대로 본다면 인이란 사실로 말미암다, 말미암다, 원인이나 계기, 이것이 인입니다. 우리가 손을 접고 말을 하고 발을 띄고 생각을 하고 즉 육군동작하는 모두가 인이 아님이 없다. 아무것도 이루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 원인은 반드시 맺혀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또 과는 뭐 이제 현상적으로 볼 때 과실, 열매, 결과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인에 대한 결과. 그냥 무인이면 무가요. 유인이면 유가.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도 이야기했으면 이 얘기입니다. 원인이 없으면 원인을 만들지 않았으면 역시 과도 없어. 이루어질 수가 없어. 원인을 만들어 놓으니까 결국은 과가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선인성과 악인 악과라는 얘기가 틀림이 없다. 선한 인연을 지었으면 선한 과 받기 마련 아닙니까? 악한 인연을 지었으면 악한 과 나한테 오기 마련이다. 그래서 인과라는 건 원인과 결과, 먼저 했던 일에 대한 갚음이 결국은 과가 아니냐. 또 갚는다, 뭐 알린다, 그런 뜻이 응은 응한다, 뭐 대답한다, 이제 맞장구 친다, 이제 그런 의미고, 이제 보응은 착한 일은 착한 대로, 악한 일은 악한 대로 선악이 대갚음이 됨을 말한다. 이제 대갚음 잘 못 쓰는다면 대갚음이 됨을 말한다. 그러니까 원인 없는 결과는 절대로 없다. 결과는 반드시 원인에 의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인과봉의 수행문이라 했는데 불생불멸은 진공묘의 진공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즉 보이거나 나타나지 않고 내재하여 주초 역할을 한다. 인과봉의 수행문. 불생불멸 자체는 진공묘와 마찬가지다. 진공이다. 진공이라야 불생불멸이 되지 진공이 아니면 불생을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보이가 나타나지 않고 내재해서 주초 역할, 기둥 역할을 하고 또한 초석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과봉의 수행문이라고 수행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진리의 속성은 불생불멸의 도와 인과봉의 이치다. 그 양자는 이런 진리의 쌍로 두 기지다. 이런 진리가 나아가는 길이 두 길이다. 그래서 인과란 불생불멸의 도를 실현시키는 방법이요 과정이고 다시 말하면 불생불멸의 우주 권고의 현상에 영향을 믿음은 인과의 이치가 운행함으로써 성립된다. 만일 인과의 이치가 없으면 운용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불생불과 인과보응이 그리고 두 길인데 두 철로길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철로길이 하나가 망가지면 하나로도 어떻게 기차가 갈 수가 있습니까? 두 길을 쭉 가는데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인과보응이 형성이 되고 인과보응이 형성이 되는 데서는 반드시 불생불멸의 이치가 도가 그런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불생불멸은 인점지전이요 인과보응은 인점지후라. 그러니까 딱 조장 찍으면 이것은 인과 이 상태는 불생 이 얘기입니다. 무엇인가 표시가 나기 이전 상황은 불생불멸의 토요. 어떤 표시가 나는 상황부터는 인과보응이 이치가 작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자체가 이론 진리의 속성이다. 두 길이 속성이다. 그래서 이론 진리는 쌍로, 양로, 고로 인과란 불생불멸의 도를 실현시키는 방법이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다시 말해서 불생불멸이 우주 공군의 현상 영향을 미치면 인과의 이치가 운행함으로써 성립된다. 이렇게. 만일 인과의 이치가 없으면 운영하기가 어렵다. 현상적으로 나타날 수가 없으니까 불생불멸 진리 자체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가 알도 못하고 눈으로 보지도 못하잖아요. 다만 인과보응이라는 그 이치를 통해서 우리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고 행동으로 호응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불생불멸은 인점지전이요 인과보응은 인점지우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무엇이가 있다. 어? 근데 알 수가 없어. 여기는 불생불멸이고 점 하나 딱 찍었을 때 인점해. 인점지후. 그래서 천지인 원상일인. 그래서 이 인자 보세요. 근데 과거에는 이 인자를 네모지게 안 해서 입구 차사 네모지게 안 했습니다. 거의 다 이렇게 둥그렸어요. 이게 뭐예요? 원상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 딱 끓으면 일이거든. 이렇게 보면 일원 아니에요? 그 가운데 사람자를 딱 했다. 이게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일과 원, 인. 그래, 이것은 천이고, 이건 지고, 이건 역시 인이다. 천지인이에요, 천지인. 그러니까 인과의 응용되는 것이 천지인에서 되는 것이지, 천지인 사물 속에서 다 되어지는 것이지, 사물을 여의고, 다시 말해, 우리 육군 동작을 여의고는 운영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인자 하나 자체도 결국은 우리들이 천지인을 다 갈무려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인점지전과 인점지유가 달타. 점을 찍었느냐 안 찍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전후가 달라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재미있는 게 이는 결국 씨앗 아니에요. 씨앗을 허공에 매달아 봐요. 싹이 트는가. 어떻게 뿌리를 내리는가. 어떻게 뿌리를 내립니까. 싹도 트지도 않고 뿌리도 내리지 않고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 그러나 이게 인이 아니라 밭에 떨어졌다 가자. 그러면 틀림없이 뿌리를 뻗어가지고 줄기를 내고 잎을 내서 꽃들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과를 거꾸로 뒤집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집었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를 뻗는 게 과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씨앗이 이 밭에 떨어지면은 처음에 한 줄기 나와가지고 다음에 또 한 줄기도 나오고 또 줄기 또 나오고 이게 되게 과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을 지었을 경우 받아지는 과는 많다. 많다 그 말이죠. 어떻게 받아질지는 모른다. 내가 지은 만큼만 받는 것이다. 내가 행동하는 것만 받아지는 것이다. 이게 과다고 말이죠. 그래서 인과 할 때 과는 거꾸로 하면 전과 목이다. 나무는 밭에 심어져야 화엽이 피어나 열매 맺는다. 이와 같은 이는 씨가 되고 저는 바탕이 되므로 바탕에 심어진 나무는 가지를 뻗고 꽃을 피워 열매의 결과를 놔두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는 씨라고 해서 똑바르게 볼지언정 과는 반드시 뒤집어서 봐야 돼. 그래서 내가 육군 동작을 한 그 씨앗이 밭에 심어질 때 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는 자신도 모르고 오직 진리만이 알고 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이 지었던 그 인을 진리는 틀림없이 다 놔둬준다. 그래서 이 가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하나 뻗다 보세요. 이거 뻗냐? 여기 또 뻗고 또 뻗고 또 뻗고 또 뻗고 또 뻗고 얼마나 뻗어가잖아요. 우리가 볼 때. 그래서 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보살은 환인하고 중생은 환과라 그랬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불보살들은 지을 때의 인을 걱정을 한다. 근심을 한다. 과는 상관 안 해요. 과는. 어차피 받아지는 상황이니까 과는 육군 동작 그 자체의 화인이 과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인을 어떻게 하면 잘 지을 거냐 하는 것을 근심 걱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중생은 환과라. 중생들은 지는 인은 생각하지 않냐고 받아지는 과만 생각을 해서 왜 이웃집 사람은 잘 살고 좋은 일만 생기고 자식들도 공부를 잘하는데 나는 왜 못 살고 먹는 것도 변변하지 않냐고 자식도 공부를 못하고 왜 그러느냐. 결과만 따져. 결과만 탓해. 내가 어떻게 지었다는 상황은 내 전생에 다 아는 거야. 현생뿐만 아니라 전생에 지었던 상황은 나에게 상관없이 받아지는 결과가
0: 궁산 오광익 교무의 교리도 강의였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용하는 법을 알면 천하에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35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 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 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출발합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길은 은혜를 발견하여 감사 생활을 하는 것이요 세상에서 제일 잘못 사는 길은 해독을 발견하여 원망 생활을 하는 것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리편 40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0: 근데 뭐 먹노?
1: WBS 원음 방송 반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반문에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기도를 올릴 때 시간을 길게 하는 것보다 짧은 시간이라도 긴 기간을 계속하는 것이 좋으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리편 76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원은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무심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에 맞춰 마음속 추억여행을 떠나봅니다. 노래가 추억을 이끌고 추억이 노래를 불러오는 시간. 잊고 있던 이야기들이 마중물 노래를 따라 쏟아져 나옵니다. 일상의 작은 여유, 그 퍼즐 한 조각을 선물해 드리고 싶어요. 추억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만나야 할 이야기와 음악도 늘어납니다. 매일 오전 9시 이곳에서 기다릴게요. 노래 하나, 추억 둘.

0: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 가운데 사심이 뿌리 박거든 마음에 일원상을 묵상하여 그 공하고 둥글고 바른 본성을 돌이키기에 힘쓸 것이요 대종사의 성안을 묵상하여 그 공명하고 정대하고 자비하신 신법을 채 받기에 힘쓸 것이요 나는 불제자와 공도자라는 자부심을 일으켜 그 사심을 제거하기에 힘쓰라. 그러하면 그 사심이 쉽게 정심으로 돌아오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26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행 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 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선은 들추어낼수록 그 공덕이 작아지고 악은 숨겨둘수록 그 뿌리가 깊어지나니 그러므로 선은 숨겨두는 것이 그 공덕이 커지고 악은 들추어내는 것이 그 뿌리가 얕아지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4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반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반문이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공것이라 하면 조화만 하고 그로 인하여 몇 배 이상의 손해를 받는 수가 있음을 알지 못하나 지혜 있는 사람은 공것을 조화하지도 아니하려니와 그것이 생기면 다 차지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곳에 나누어 써서 재앙이 따라오기 전에 미리 액을 방비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홍품 27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지역은 FM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지역에서는 FM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원불교 부산 울산 교구장 강덕재 교무입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어 가자는 왕산 종법사님의 신년 법문을 받들어 실천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그 공부 다짐 지속되고 있으시죠? 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는 노력, 자력양성, 끊임없이 배우는 노력, 지자본위, 모든 사람을 두루 교육하여 세상을 발전시키는 노력, 타자녀 교육,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한 실천과 노력, 공도자 숭배,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힘들이 모여 세상이 은혜로워집니다. 나의 실천은 결코 작은 힘이 아닙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을 위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챙겨보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2: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말 한 번 하고 글 한 줄 써 가지고도 남에게 희망과 안정을 주기도 하고 낭만과 불안을 주기도 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근본적으로 악해서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되고 복되는 이치를 알지 못하여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죄를 짓는 수가 허다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36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촌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큰 일이 따로 없나니 그 일 그 일에 도를 찾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 이 회상에 들어와서 따로 큰 일을 찾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공심편 8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하나라는 수가 무서운 것인데 왜 그 하나를 소홀히 하는가? 하나가 중한 줄 아는 사람은 만수를 다 알고 잘 쓸 줄 아나니 그 하나를 깊이 자각해야 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2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자동차 상식.
2: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목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특히 추돌사고를 당할 경우 앞으로 몸이 쏠렸다가 뒤로 제쳐지면서 목에 충격이 집중되어 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목뼈가 부상을 당할 경우 전신마비 등 생명을 위협하는 큰 부상의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목 받침대가 있지만 그 중요성을 모르고 아예 제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 목 받침대는 윗부분이 머리 윗부분으로부터 약 9cm 이상 올라가야 하고 머리와 목 받침대까지의 거리가 10cm를 초과하지 않아야 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얼핏 보기에는 그저 장식품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목 부상을 예방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인데요. 목 받침대가 제대로 조정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녀가 아무리 효도한다 하여도 부모가 그 자녀 생각하는 마음을 당하기 어렵고 제자가 아무리 정성스럽다 하여도 스승이 그 제자 생각하는 마음을 당하기 어려우리니 만일 제자가 스승 신봉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스승이 제자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에 반만 되어도 가히 그 법이 건네게 되리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진리만 표준을 삼고 나아가라. 진리는 천하가 부수려 해도 부수지 못할 것이나 진리가 아니면 천하가 도우려 해도 바로 서지 못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6장 법문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본인은 저편에게 이를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요.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여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4장 법문입니다.

0: WBS.
1: WBS.
2: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아입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태풍과 수해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소 가정이나 일터에서 철저한 예방과 대비 활동으로 태풍과 수해 피해를 방지할 수 있어야겠는데요. 먼저 태풍이 예고될 때는 TV나 라디오를 수신해서 태풍의 진로와 도달 시간을 숙지하고 가정의 하수구나 집 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해 막힌 곳을 뚫어야 합니다. 침수나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대피 장소와 비상 연락 방법을 미리 알아두고 하천 근처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겠습니다. 또한 응급약품과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등의 생필품은 미리 준비하고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이나 간판, 창문, 출입문 또는 마당이나 외부에 있는 헌 기구나 놀이기구, 자전거 등은 단단히 고정해야겠습니다. 전신주나 가로등, 신호등은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고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또한 홍수가 우려될 때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주민은 대피 준비를 하고 물이 집안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모래주머니나 튜브 등을 준비해둬야겠습니다. 비탈면이나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 가까이 가지 말고 바위나 자갈 등이 흘러내리기 쉬운 비탈면 지역의 도로 통행을 삼가며 갑작스러운 홍수가 발생하면 높은 곳으로 빨리 대피해야겠습니다. 침수된 지역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고 지정된 대피소에 도착하면 반드시 도착 사실을 알리고 통지에 따라 행동해야겠습니다. 철저한 예방과 대비로 여름철 풍수의 피해를 방지합시다. 즐겁고 건강한 여름나기.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원음방송 재난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0: WBS FM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안녕하세요. 가수 이동훈입니다. 기억 저편에 아스라이 자리한 옛 노래가 흐르면 그때 그 시절의 추억과 낭만이 아련히 떠오릅니다. 노을이 지고 밤이 드리울 때 문득 외롭다 느껴진다면 라디오를 켜보세요. 매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아름다운 인생이 여러분의 따뜻한 말동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듣고 함께 울고 웃으며 우리 모두의 인생에 감사를 전하는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시속 사람들은 외모만으로 인물을 논하는 수가 많으나 도가에서는 그 마음 바탕에 복덕의 종자가 싹 터나고 있는가 없는가로 인격을 판단하며 시속 사람들은 학벌이나 간판 등으로 인물을 논하는 수가 많으나 도가에서는 그 마음 가운데 진리를 알아가는 진취성이 있는가 없는가로 인격을 판단하며 시속 사람들은 현재의 지위나 명예로 인물을 논하나 도가에서는 그 행동이 정의의 길을 밟고 있는가 못하는가로 인격을 판단합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정산종사 결혼하는 학인에게 글을 주시니 믿음은 모든 선의 근본이요 화합은 모든 복의 근원이라 하심이요 후일에 따로이 한 귀를 더 써주시니 정성은 모든 덕의 조종이라 하심이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46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큰 도에 발언한 사람은 짧은 시일에 속히 이루기를 바라지 말라. 잦은 걸음으로는 먼 길을 걷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는 큰 도를 이루기 어렵나니 저 큰 나무도 작은 싹이 썩지 않고 여러 해 큰 결과요. 불보살도 처음 발언을 퇴전하지 않고 오래오래 공을 쌓은 결과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0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지식과 자각이 다르나니 지식을 얻은 뒤에 자각이 따르지 아니하면 평생 지식의 종노릇밖에 못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법훈편 11장 법문입니다.

친구들은 더 이상 우리가 사랑했던 동화 속의 주인공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고고의 불꽃 같은 산도 니체의 산책은 분노도 스스로의 현실엔 더 이상 도움 될 것이 없다 말한다. 전망 좋은 직장과 가족 안에서의 안정과 은행 구좌의 잔고 액수가 모든 가치의 척도인가. 돈, 큰 집, 빠른 차, 여자, 명성, 사회적 지위, 그런 것들 과연 우리의 행복이 있을까. 나만 혼자 뒤떨어져 다른 곳으로 가는 걸까. 가끔씩은 불안한 마음도 없진 않지만 걱정스러운

0: 원음 방송입니다.
1: 지금 여기 원불교의 생생한 교화 소식과 은혜로운 법문 말씀, 다양한 마음 공부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만나볼까요? 평일 오전 11시 원음의 소리에서 좀 더 쉽게, 좀 더 가까이 원불교의 어제와 오늘을, 그리고 희망찬 내일을 만나보세요.
2: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도가에서 공부인의 신성을 먼저 보는 것은 신이 곧 법을 담는 그릇이 되고 모든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며 모든 계율을 지키는 근본이 되기 때문이니 신이 없는 공부는 마치 죽은 나무에 걸음하는 것과 같아서 마침내 결과를 보지 못하나니라. 그러므로 그대들도 먼저 독실한 신을 세워야 자신을 제도하게 될 것이며 남을 가르치는 데에도 신 없는 사람에게 신심나게 하는 것이 첫째 가는 공덕이 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이 재성이 여쭙기를 무슨 방법으로 하여야 큰 공부를 하오리까. 정산종사 답하시기를 스승과 사이가 없어야 하나니라. 또 여쭙기를 사이가 없기로 하면 어떻게 하오리까. 답하시기를 믿음만 돈독하면 자연 사이가 없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20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모든 학술을 공부하되 쓰는 데에 들어가서는 끊임이 있으나 마음 작용하는 공부를 하여 놓으면 일분 일각도 끊임이 없이 활용되나니 그러므로 마음 공부는 모든 공부의 근본이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거짓은 무너질 때에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진실은 천지도 없앨 수 없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10장 법문입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허공같이 크고 빈 마음을 가지라. 마음이 비면 천지도 그 안에 들어가리라. 일월같이 뚜렷하고 밝은 마음을 단련하라. 마음이 밝으면 사리에 걸림이 없으리라. 물같이 부드럽고 바른 마음을 쓰라. 마음이 부드럽고 바르면 모든 사람이 이를 법으로 받아 따르리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을 지으면서 알아주지 않는다고 한탄 말라. 복을 짓고 칭찬을 받아버리면 그 복의 반을 받아버리는 것이니 내가 복을 지음이 부족함을 생각할지언정 당장에 복 받지 못함을 한탄하지 말라. 오는 복을 아끼면 길이 복을 받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37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 품삯은 바로 나오나 1년 농사는 가을에야 수확하듯이 큰 이익은 늦게 얻어지고 큰 공부는 오래 걸리나니라. 복을 조금 지어놓고 바로 돌아오지 않는다 하여 조급증을 내지 말고 계속하여 더 지으며 죄를 지어놓고 바로 안 돌아온다고 안심하지 말고 바로 참해 개과하라. 한도가 차면 돌아올 것은 다 돌아오나니 꾸준히 방심하지 말고 공을 쌓으라. 원불교 정산정사법어 무본편 43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about love. Talk about truth. Yeah. All right.

성산정사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나 안에 인력이 있으면 밖에서 기운이 응하게 되나니 주막에 주객이 모이는 것은 술에 인력이 있기 때문이요. 덕인에게 사람이 모이는 것은 덕에 인력이 있기 때문이니라. 공부인이 형상 없는 마음 공부를 잘하고 보면 무형한 심력이 생겨나서 무한한 우주의 큰 기운을 능히 이끌어 응용할 수 있게 되나니 이것을 일러서 삼계의 대권이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49장 법문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누구나 이루어온 일을 원하나 하는 바는 해로울 일을 많이 하며 부귀하기를 원하나 빈천할 일을 많이 하며 찬성받기를 원하나 조소받을 일을 많이 하여 마음에 원하는 바와 몸으로 행하는 바가 서로 같지 못한 수가 허다하나니 이것이 다 호락의 근원을 알지 못하는 연고이며 설사 안다 할지라도 실행이 없는 연고라. 그대들은 이 원인을 깊이 생각하고 밝게 판단하며 그 실행을 철저히 하여 항상 그 원하는 바와 행하는 바가 서로 모순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일이 다 뜻대로 성취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39장 말씀입니다.

0: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원음 방송입니다. WBS 원음 방송은 호출부호 HLQK, 주파수 FM 89.7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WBS 원음 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원음 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진기영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원음 방송과 함께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지원입니다. 가을의 하늘이 유독 높고 푸르게 느껴지는 이유, 대기 중에 먼지가 가라앉고 공기가 투명해지기 때문이랍니다. 우리 마음도 분주한 생각의 먼지들이 가라앉아야 비로소 내 곁에 소중한 것들을 바르게 바라볼 수가 있지요.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명상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처음으로 좌선을 하는 사람은 흔히 다리가 아프고 망상이 침노하는데 괴로워하게 되는데, 다리가 아프면 잠깐 바꾸어 놓는 것도 좋습니다. 망념이 침노하면 다만 망념인 줄만 알아두면 망념이 스스로 없어지니, 절대로 그것을 성가시게 여기지 말고 낭망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

버벌을 봉독해드립니다. 한우란 한의치에 법문과 일화 오직 한길 43절입니다. 어느 날 밤 주무시려고 자리에 누워 계시다가 시자에게 말씀하셨다. 대종경 초안을 갖다 읽어보라. 시자가 조실 벽장에서 대종경 초안을 들고 와서 곁에 앉아 대종사 가라사대 하고 읽기 시작했다. 그때 정산종사께서는 내가 어른의 말씀을 누워서 들을 수가 있느냐 하시고 단정히 앉으셔서 들으시었다. 그때는 원불교 교전이 아직 나오기 이전 대종경을 편찬하시려고 여러 선진들이 수필한 원고를 수정하고 계시던 시기요. 또 여러 해 동안 요양 중에 계실 때였지만 그 읽어드리는 말씀이라도 이처럼 공경 일념으로 받으셨다.

마음에서 우러나 행동으로 옮겨지는 신심, 스승님께 배웁니다. 오늘도 정산 종사님의 말씀 마음 깊이 새깁니다. 파울리뉴 노게이라의 기타 연주 듣고 계십니다. 한낮의 지장조 월츠. 배경으로 인사드릴게요. 성지의 아침 함께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도 천지님, 부모님, 동포님, 법률님의 크신 은혜 속에 희망찬 하루를 맞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선연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시고, 사납고 악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삿되고 거짓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바르고 참된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양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 주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FM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안녕하세요. 가수 이동은입니다. 기억 저편에 아스라이 자리한 옛 노래가 흐르면 그때 그 시절의 추억과 낭만이 아련히 떠오릅니다. 노을이 지고 밤이 드리울 때 문득 외롭다 느껴진다면 라디오를 켜보세요. 매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아름다운 인생이 여러분의 따뜻한 말동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듣고 함께 울고 웃으며 우리 모두의 인생에 감사를 전하는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중생은 영리하게 제일만 하는 것 같으나 결국 자신이 해를 보고 불보살은 어리석게 남의 일만 해주는 것 같으나 결국 자기의 이익이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1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라디오 전서 반갑습니다. 라디오 전서 진문진 규모입니다.

마음에 참 좋은 향기가 나는 사람은 남이 어려울 때 선뜻 도움의 손길을 내밀 줄 알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대할 때 격려와 위로를 아끼지 않으며 또 남의 허물을 잘 덮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원흠가족도 매사에 마음 공부에 공들이며 마음에 참 좋은 향기를 품은 사람이 되시기를 염원하면서 법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정전입니다.

제14장 고락에 대한 법문. 고락의 설명. 대범, 사람이 세상에 나면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괴로운 고요, 둘은 즐거운 낙이라. 고에도 우연한 고가 있고 사람이 지어서 받는 고가 있으며 낙에도 우연한 낙이 있고 사람이 지어서 받는 낙이 있는 바 고는 사람이 다 싫어하고 낙은 사람이 다 좋아하나니라. 그러나 고락의 원인을 생각하여 보는 사람은 적은지라 이 고가 영원한 고가 될는지 고가 변하여 낙이 될는지 낙이라도 영원한 낙이 될는지 낙이 변하여 고가 될는지 생각 없이 살지만은 우리는 정당한 고락과 부정당한 고락을 자상히 알아서 정당한 고락으로 무궁한 세월을 한결같이 지내며 부정당한 고락은 영원히 오지 아니하도록 행, 주, 좌와 어묵, 동, 정간에 응용하는 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낙을 버리고 고로 들어가는 원인. 고락의 근원을 알지 못하며 가령 안다 할지라도 실행이 없는 영고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자행자지로 육신과 정신을 아무 예산 없이 양성하여 철석같이 굳은 영고요. 육신과 정신을 법으로 질박아서 나쁜 습관을 제거하고 정당한 법으로 단련하여 기질 변화가 분명히 되기까지 공부를 완전히 아니한 영고요. 응용하는 가운데 수고 없이 속히 하고자 함이니라. 제15장 병든 사회와 그 치료법. 사람도 병이 들어 낫지 못하면 불구자가 되든지 혹은 폐인이 되든지 혹은 죽기까지도 하는 것과 같이 한 사회도 병이 들었으나 그 지도자가 병든 줄을 알지 못한다든지 설사 안다 할지라도 치료에 성의가 없다든지 하여 그 시일이 오래되고 보면 그 사회는 불완전한 사회가 될 것이며 혹은 부패한 사회가 될 수도 있으며 혹은 파멸의 사회가 될 수도 있나니 한 사회가 병들어가는 증거를 대강들어 말하자면 각자가 서로 자기 잘못은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하는 것만 많이 드러내는 것이며 또는 부정당한 의뢰 생활을 하는 것이며 또는 지도받을 자리에서 정당한 지도를 잘 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는 지도할 자리에서 정당한 지도로서 교화할 줄 모르는 것이며 또는 착한 사람은 찬성하고 악한 사람은 불쌍히 여기며 이로운 것은 저 사람에게 주고 해로운 것은 내가 가지며 편안한 것은 저 사람을 주고 괴로운 것은 내가 가지는 등의 공익심이 없는 영고니 이 병을 치료하기로 하면 자기의 잘못을 항상 조사할 것이며 부정당한 의뢰 생활을 하지 말 것이며 지도받을 자리에서 정당한 지도를 잘 받을 것이며 지도할 자리에서 정당한 지도로서 교화를 잘 할 것이며 자리주의를 버리고 이타주의로 나아가면 그 치료가 잘 될 것이며 따라서 그 병이 완쾌되는 동시에 건전하고
평화한 사회가 될 것이니라. 제16장 영육상전법. 과거에는 세간 생활을 하고 보면 수도인이 아니라 하므로 수도인 가운데 직업 없이 놀고 먹는 폐풍이 지성하여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해독이 많이 미쳐왔으나 이제부터는 묵은 세상을 새 세상으로 건설하게 되므로 새 세상의 종교는 수도와 생활이 둘이 아닌 산 종교라야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재불, 조사, 정전의 시민인 법신불 일원상의 진리와 수양, 영구, 취사의 사막으로서 의식주를 얻고 의식주와 사막으로서 그 진리를 얻어서 영육을 쌍전하여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도움이 되게 하자는 것이니라.

원불교 정전 수행편 고락에 대한 법문, 병든 사회와 그 치료법, 영육상전법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73장 몸과 마음 어울려 영육상전가였습니다. 다음은 대종경 법문을 봉독해 드립니다.

11. 대종사 봉례 정사에서 제자들에게 글 한 수를 써주시되 변산 구공로에 성립 청수성이라. 무무역 무무여 비비역 비비라 하시고 이 뜻을 알면 곧 도를 깨닫는 사람이라 하시니라. 12. 대종사 영산으로부터 봉례 정사에 돌아오사 한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영산에서 윤선으로 이곳에 올 때 바닷물을 보니 깊고 넓은지라 그 물을 낱낱이 데어보았으며 고기수도 낱낱이 헤어보았노니 그대도 혹 그 수를 알겠는가 하신대 그 사람이 말씀 뜻을 짐작하지 못하니라. 13. 대종사 봉례 정사에서 모든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옛날 어느 학인이 그 스승에게 도를 물었더니 스승이 말하되 너에게 가르쳐 주어도 도에는 어긋나고 가르쳐 주지 아니하여도 도에는 어긋나나니 그 어찌하여야 좋을꼬 하였다 하니 그대들은 그 뜻을 알겠는가? 좌중이 묵묵하여 답이 없거늘 때마침 겨울이라 흰 눈이 뜰에 가득한데 대종사 나가시사 친히 도량에 눈을 치시니 한 제자 급히 나가 눈가래를 잡으며 대종사께 방으로 들어가시기를 청하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나의 지금 눈을 치는 것은 눈만 치기 위함이 아니라 그대들에게 현묘한 자리를 가르침이었노라. 14. 대종사 봉례 정사에서 문정규에게 물으시기를 벽에 걸린 저 달마 대사의 영상을 능히 걸릴 수 있겠는가? 정규 사례기를 능히 걸리겠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한번 걸려보라. 정규 곧 일어나 몸서 걸어가거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정규가 걷는 것이니 어찌 달마의 화상을 걸렸다 하겠는가. 정규 말하기를 동천에서 오는 기러기 남천으로 갑니다 하니라. 15. 대종사 봉례 정사에 계시더니 선승 한 사람이 금강산으로부터 와서 배옵는지라 물으시기를 그대가 수고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멀리 찾아왔으니 무슨 구하는 바가 있는가? 선승이 사례기를 도를 듣고자 하나이다. 도에 있는 데를 일러 주옵소서.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도가 그대의 묻는 데에 있나니라. 선승이 예배하고 물러가니라. 16. 선승 한 사람이 봉례 정사에 와서 대종사께 배웁고 여쭙기를 열에는 도솔천을 여의지 아니하시고 몸이 이미 왕궁가에 내리셨으며 어머니의 태중에서 중생 제도하시기를 다 마치셨다 하였사오니 무슨 뜻이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실상사를 여의지 아니하고
몸이 석두암에 있으며 비록 석두암에 있으나 드디어 중생제도를 다 마쳤나니라. 17. 대종사 복내정사에 계시더니 한 사람이 서중안의 인도로 와서 배웁거늘 대종사 물으시기를 어떠한 말을 듣고 이러한 험로에 들어왔는가. 그가 사르기를 선생님의 높으신 도덕을 듣고 1차 배우러 왔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았으니 무슨 원하는 것이 없는가. 그가 사례기를 저는 항상 진세에 있어서 번뇌와 망상으로 잠시도 마음이 바로잡히지 못하오니 그 마음을 바로잡기가 원이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 바로잡는 방법은 먼저 마음의 근본을 깨치고 그 쓰는 곳에 편벽됨이 없게 하는 것이니 그 까닭을 알고자 하거든 이 의두를 연구해 보라 하시고 만법 귀일하니 일기하초오라고 써주시니라.

오늘 대종경 법문은 성리품 11장에서 17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48장 어두운 길 괴로운 길이었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립니다.

36. 이은석, 김정용에게 글을 주시니 방원합도라. 모나고 둥글기를 도에 맞게 하라 하심이요. 이중정에게 글을 주시니 중정지도라. 중정의 길을 잡으라 하심이요. 시자에게 글을 주시니 역행부록이라. 힘써 행하며 미혹되지 말라 하심이라라. 37. 시자 사례기를 제가 꿈에 무저 다나라는 한 글귀를 얻었나이다. 말씀하시기를 밖으로 대질리지 아니함은 화합의 근본이요 안으로 단정히 하심함은 양덕의 근본이라 좋은 글귀니 잘 지키라. 대개 너무 기승한 사람은 초겁고 겸손한 공부에 먼저 힘써야 돌아오는 인화 시대에 가히 대성을 보리라. 38. 박장식에게 글을 주시니 양성지본 운심탕탕 우우자재 연성금강이라. 번역하면 수양공부의 근본은 마음을 널리 쓰미니 넉넉하고 수월히 금강 성품을 이루라 하심이러라. 39. 이 성신에게 말씀하시기를 심량이 호대하면 모든 경계가 스스로 평온해지나니 이것이 곧 낙원의 길이요 심량이 협소하면 모든 경계가 사면을 위협하나니 이것이 곧 고해의 길이라. 고락이 다만 자신의 견지 여하에 있나니라 하시고 지성 수도덕 탄탄 절로계라 써주시니 번역하면 지성으로 도덕 닦으면 탄탄한 앞길 열리리라 하심이려라. 40. 김정관에게 글을 주시니 동정득도라. 번역하면 동하고 정하기를 법도에 맞게 하라 하심이요. 이 정화에게 글을 주시니 오심정즉 천하지심 이정응지 오심화즉 천하지심 이화응지라. 번역하면 내 마음이 바르면 천하의 마음이 정으로 응하고 내 마음이 화하면 천하의 마음이 화로 응한다 하심이러라. 41. 범과한 학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대중과 불전에 알뜰히 참회하라 하시고 글을 주시니 진실 무작위 서원 불이과라. 번역하면 진실하여 스스로 속임이 없고 다시는 범과 않기로 서원을 하라 하심이러라. 42. 유기현 한정원에게 글을 주시니 염염무념 시 정시 공부 사사명사 시 동시 공부 유념무념 각수이 대도 탕탕 무소해라. 번역하면 생각 생각이 생각 없음은 정할 때 공부요 일일이 일의 밝음은 동할 때 공부라. 유념 무념이 뜻대로 되면 대도 탕탕하여 걸림 없으리라 하심이러라. 43.
정종이에게 글을 주시니 수도양덕 일신우일신이라. 번역하면 도를 닦고 덕을 기르되 날로 새롭고 또 날로 새로우라 하심이요. 윤주연에게 글을 주시니 선무수도 천하귀도라. 번역하면 먼저 수도에 힘써야 천하가 이 도에 돌아오리라 하심이라라. 44. 문동연에게 글을 주시니 제가 출가 제어심 부제어신 보살 여중생 제어심 부제어신 염염 보리심 보보 초삼계라. 번역하면 제가와 출가가 마음에 있고 몸에 있지 아니하며 보살과 중생이 마음에 있고 몸에 있지 아니하나니 생각 생각 보리심으로 걸음 걸음 삼계를 뛰어나라 하심이라라. 45. 집에 돌아간 학인에게 글을 주시니 염불수행 천리지척 배불합진 지척천리라. 번역하면 부처를 생각하며 닦아 행하면 천리밖에 있어도 서로 지척이요 부처를 등지고 티끌에 합하면 지척 안에 있어도 천리 밖이라 하심이러라.

0: 오늘 정산종사 법원은 응기편 36장에서 45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서원이었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립니다.
1: 17.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인간의 일이란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나니 일이 풀리지 않거나 실패하면 곧바로 본원으로 돌아오라. 용이 하늘로 오르다가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힘이 다하여 떨어지게 되면 본래 살았던 물로 돌아가야지 산이나 밭으로 떨어지게 되면 죽고 만다는 옛 이야기를 교훈 삼아 모든 일을 처리할 때에는 항상 여유롭게 처사를 하되 혹 여의치 않으면

19.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바다에 가면 크고 작은 파도들이 쉬지 않고 밀려드는 것을 볼 수 있듯이 공부인에게는 넘어서야 할 크고 작은 경계의 파도들이 많이 있나니 정법회상 만났을 때 무서워하지 말고 헤쳐나가야 마침내 불보살의 대열에 오를 수 있느니라. 진리는 불보살을 만들기 위해 온 세상 마구니를 다 동원하여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하나니 서원이 크고 신심이 있는 사람은 역경보다 순경을 더 무섭게 알고 대처하고 성현들께서는 생사의 위험과 천만 경계를 당할지라도 서원과 진심과 공부심이 일관하느니라. 20. 대산종사 치병 중인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병 중에 있을 때는 마음이 약해질 수 있나니 자기 마음이라도 믿지 마라. 병 중에는 대담, 안정, 원만을 표준 잡고 살아야 하나니 대담은 넘어서고 해탈하는 마음이요 안정은 누르고 굴복시키는 마음이요 원만은 두루 감싸 안아 성공시키는 마음이니라. 2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해탈은 여유 있는 마음으로 살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처사하는 것이니 곧 죽을 줄 알면서도 아무 일 없는 마음으로 여유 있게 일을 처리하는 심경을 말함이라. 대종사께서는 일제강점기에 감시하러 파견 나온 일경을 알뜰히 챙기셨고 예수께서는 자기 제자 중에 당신을 부정할 제자가 있음을 미리 알았으나 더욱 아끼고 사랑하며 중책을 맡기셨나니 이것이 여유 있는 마음이요 해탈이니라. 22. 대산종사 원기 68년 6월 수의단 회의에서 동지의 도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새나라, 새세계, 새회상, 새역사를 창조하는 동지들에게 늘 감사하라. 어떠한 경우에도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동지들을 미워하지 말고 놓아버리지 말고 보살펴주고 깨우쳐주고 이끌어주는 마음의 스승, 마음의 벗이 되라. 그러기 위해서는 천기를 누설해도 안 되고 천직을 남용해도 안 되고 천원이 땅에 떨어져도 안 되고 매사에 신용이 없어서도 안 되느니라. 23. 대산종사 기르던 양이 죽었다는 보고를 듣고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심고로 천도를 기원하자. 그간 우리가 은혜를 많이 입어서 서운하기는 하나 그동안 많은 보은을 하였으므로 반드시 진급이 될 것이니 되도록 사람 몸을 받도록 기원하자.

라디오 전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발견하고 보은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 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 박계환 선생님은 용신교당에서 끝까지 이 노래를 불렀다니까. 이것도 쉽습니까? 대단하시죠? 이런 선지님이세요. 이런 선지님의 역할을 이분이 하신 분이 박대환 선지님이시다. 오늘요, 여러분들, 참 우리가 이 박대환 선지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이것을 우리가 새삼스럽게 다시 이제 우리가 다시 이렇게 그 참 되새기는 이제 그와 같은 시간이 그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요, 그렇게 하다가 오사카 교당으로 또 부임을 시켜요. 오사카 교당. 그러니까 첫 일본 교무죠. 대종사님 당대 때 오사카, 일본 오사카 교당 교무로 갔다가 결국은 교환을 못하고 또 돌아오셔요. 그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사카 교당까지 첫 원불교 일본 교무 제1호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사카까지 가셨다가 그게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오시고 그래갖고 결국은요 이제 이분이 이제 이렇게 가셨다가 이제 되고 그 다음에요 또 이제 하나 중요한 것이요 이때 이분이 박대원 선생님이 수의단이 됐어요. 수의단이 됐다 이 말이죠. 수의단이 되면은 이 수의단은 우리 교단의 최고 결의기관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수의단이 되신 박대원 선생님이 이 수의단을 사양하시고 끝까지 안 하셨어요. 대단하죠? 끝까지 안 했다니까요. 이런 지금 이제 분이세요. 그래서 이런 분이 있었는데 이제 열반을 언제 지금 하시는가 하면요 이제 이제 열반을요 이제 언제 하신가 하면요 원기 43년 원기 43년 43년에 1월 4일 날 이제 그 지금 이제 중앙 이제 수양원에서 이제 열반을 하시고 그래서 이현원에게 법훈을 대봉도를 주시는 거예요. 대봉도의 법훈을 수여를 하시는 거예요. 그 할 만하죠? 이렇게 자, 이런 분이 박대원 선지님이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이렇게 이제 박대원 선지님이 이제 이런 분이신데 이제 이분에게 이제 뭐를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신 이분이 뭐 이렇게 뭘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 대답을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대종사님께서 물으시니까요. 가까운 데서부터 우리가 돼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요. 뭔가 하면요. 나부터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모든 일들은요. 이 가까운 데서는 가장 가까운 것은 누굽니까? 자기지요. 예, 나. 아. 자기. 자기부터 개선을 해야 되는 거요. 세상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기부터 폐단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것은 자기 스스로예요. 자기 아 나라는 존재예요.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게 뭔가면요. 이것이 이제 앞으로 세상의 폐단이 이제 그 골라질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그 하시는데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것이 왜 필요한가? 이 왜 이 지금 자기부터 왜 지금 하는가? 그 자기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오늘 좀 새롭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 자기라고 하는 것은요, 이 뗏목과 같아요. 뗏목과 같고 사다리와 같아요. 자, 뗏목, 사다리. 자, 뗏목과 사다리와 같아요. 이제 이게 뭔 말인가 하면요. 이제 지금 이것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고정되지 말아야 된다. 자기가 아는 지식에서요. 이 자기 지식. 이 고정되지 말아야 돼요. 모두 지금 우리 어떻습니까? 관사님도 지식 있으시죠? 우리 옥타님도 지식 있으시잖아요. 지식 있으십니다. 다 지식 있는 거예요. 근데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에 딱 고정돼 버리면은요, 집착돼 버린다 이 말이죠. 고정된다 이 말은요, 집착되죠. 집착됐다고 하면은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에 딱 묶여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기가 과거에 알았던 내용, 그 내용에 딱 집착돼 있는 거예요. 집착돼 있으면은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이 있겠습니까?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는요,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랬어요. 자기 지식 여기에 고정되지 말아야 한다. 이거 고정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고정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은 왜 이게 뗏목인가 하면요, 뗏목은요, 뗏목을 타고 우리가 건너가잖아요. 건너가죠? 가면은요, 건너가면은 뗏목을 내려가지고 자기는 올라가야 되죠? 이게 뭔가 하면 건강경에 보면 여벌 유자 그랬습니다. 벌. 그거를 버리라 이 말이죠. 뗏목을 버려야 돼요. 뗏목을 버리지 않으면은요, 저 불국토의 세계, 새로운 세계에 절대로 올라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게 고정되어 있다 이 말이죠. 뗏목을 버려야 돼요. 자, 그러고 뗏목만 버린 것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잖아요. 올라가면 지붕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지붕에 딱 올라가면요, 지붕에 올라가면은 사다리는 필요 없죠. 아, 내려올 때 필요한가? 맞아. 내려올 때 필요하구만요. 예. 그런데 올라가는 것이 목적이니까 여기서는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버려야 한다. 과거에 자기가 알았던 일정 부분의 그 지식, 그것에 묶여 있으면은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새로운 것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자기가 알았던 것을 버려버리라 이 말이죠. 과감하게 버려버릴 때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과 관심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요, 이 창의성의 중요성, 창의성, 제가 창의성 강조했죠. 제가 지난번에 지능을 얘기할 때, 지능 얘기할 때 PPT 얘기했죠. 그 얼마나 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초월해 버렸죠. 인간 지능을 넘어서 버렸다 이 말이죠. 넘어서 버렸지만 PPT라고 하는 그 인공지능이 말입니다, 인간의 지능의 세계를 넘어서 버리신 거예요. 넘어섰지만도 뭐가 없습니까? 아, 그건 안 잊어버렸네. 창의성은 없어요. 텍스트북을 지가 잘달달달 외우기는 하지만도요, 지가 만들어냅니까? 모으는 그거. 그래서 이 창의성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고정된 지식을 넘어서야지만이 거기서 생기는 것이 뭔가 하면 창의성이에요. 이런 창의성이 우리가 이제 필요한 그런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우리가 말입니다, 이 박대원 선지님과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말씀 내용 속에서 우리는 뭔가 하면 이와 같은 그 창의성을, 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지금 이 모든 발명가들의 행적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발명가들, 새로운 것을 발명했잖아요. 그걸 발명가 안 그럽니까? 새로운 것을 발명한 모든 발명가들은 다 뭔가 하면요, 자기가 과거에 알고 있던 고정된 지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정된 지식에서 벗어나가지고 창의성이 거기서 동반될 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발명가로 전환되는 거다 이 말이죠. 자, 이런 공부를 우리는 말이죠, 자기부터 개선하자. 그래서 자기 개선이 말입니다, 세상 개선의 가장 근본이다 하는 것을 박대환 선지님과 대종사님의 이 문답 속에서 우리는 말이죠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이런 이제 공부를 이 장에서 우리가 다시 하는 이제 그런 계기가 그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뗏목은 버려버립시다요.
그리고 사다리도 올라갔으면 버려버려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알았던 과거의 알매 집착되어 버리지 말자 이 말이죠. 자기가 과거에 알았던 알매 집착되어 버렸을 때 그때 뭔가 하면 이미 그 사람은 정체되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변화가 없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우리가 이 대종사님과 박대원 선지님의 이 문답 말씀 속에서 이런 공부를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그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시는 분이 능은 송망경입니다. 또 송망경. 송망경. 자, 송망경. 이제 이분이 이제 등장한 송망경이 이제 사례기를 이렇게 이제 지금 하시죠. 그 이분은 이제 지금 이제 법포가 뭔가 모산이에요. 법포는 모산요. 이제 이게 영묘전이라 멋지 아닙니까? 이제 모산, 이제 법포가 송망경 이제 모산이에요. 자, 이제 이런 이제 모산인데 이번은 이제 어느 님이 이제 전라북도 김제 출신이에요. 자, 김제. 아, 김제 하면은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지평, 예, 지평선, 예, 망경평야, 지평선, 김제. 자, 이제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종교적으로 볼 때, 김제 그러면은요, 그렇죠. 증상교, 강경선교, 이 뭔가면요, 뽕거지거든가 하면 김제입니다. 에이? 그리고 그 이제 지금 저 그 김제에서 이제 금산사 가는 입구에 가면요, 그 지금요 정상교의 유적들이요 쫙 다 지금도 있죠. 잘 지어놨어요. 아따, 다 보셨구만. 그럼 그가 이제 본 거죠. 그런데요, 이 지금 김제뿐이니까는 누구의 권유를 받는가 하면요, 송적벽. 송적벽이 누굽니까? 이게 인물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이거 인물의 여기도 사실은 아이 우리 대종경에서도 나옵니다. 송적병. 그게 대종사님이요. 내가 전에 다 얘기했는데 금산사 그 지금 저 가서 한 달간 계시죠? 송대에 저 변산 들어가시기 전에. 한 달 계시면서 거기서 이적을 한번 놔두셨죠. 그러니까는요, 강정산 천사가 재림하셨다 해갖고는요, 증상교 교도들이 벌떼처럼 모이는 거예요. 그때 모인 따라온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송적벽이에요. 그래갖고는 변산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송적벽이에. 그래갖고 김난천 송적벽 석두암 지었다 그랬죠. 한 분은 토수고 한 분은 목수라 그랬죠. 그리고 두 사람이 싸움했다 그랬죠. 다 아시죠? 예. 제가 다 얘기 다 했어요. 자, 싸움했습니다. 싸움인데 그때 왜 뭐 갖고 싸움했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그렇죠. 송적벽 이 양반은 정산 천사님이 항상 베고 자시던 목침을 갖고 있습니다. 돌아가시고 난 후에 정산 천사가요. 9년간 교화하고 돌아가십니다. 단식하고 돌아가시버려요. 당신 할 일 다 끝났으니까. 내가 그것도 다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9년 만에 돌아가시버리는 거예요. 돌아가시니까요, 뿔뿔이 제자들이 전부 다 소유했던 그 옷까지 모든 것들한테 송적벽 이 양반은 목침을 갖고, 목침은요, 머리에 베고 자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일 소중한 것이지. 그걸 갖다 바친 거예요. 대종사님께. 그러니까 그 목침 갖고 김난천하고 얘기했다 그랬죠. 그래갖고 싸움하고 목침 갖고 갔다 그랬죠. 제가요, 이분의 권유를 받아가지고 이 송망경이라고 이분의 권유를 받아서 소태산 대종사님을 뵙는 거예요. 그렇고는 제자가 돼요. 제자가 돼가지고 본명을 뭐가 그 망경으로 붙는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이런 이제 송망경 이제 그 선지님이십니다. 오늘 강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원불교 부산 울산 교구장 강덕재 교무입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어 가자는 왕산 종법사님의 신년 법문을 받들어 실천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그 공부 다짐 지속되고 있으시죠? 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는 노력, 자력양성, 끊임없이 배우는 노력, 지자본위, 모든 사람을 두루 교육하여 세상을 발전시키는 노력, 타자녀 교육,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한 실천과 노력, 공도자 숭배,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힘들이 모여 세상이 은혜로워집니다. 나의 실천은 결코 작은 힘이 아닙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을 위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챙겨보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법은 듣는 이의 마음 정도에 따라 평범하게 한 말이 소중한 법설이 되기도 하고 애를 써서 설한 법문이 범상한 말이 되기도 하나니라. 그러므로 법을 듣는 이는 먼저 돈독한 신성과 극진한 공경을 바치고 무조건 봉대하는 심경으로 한마디라도 그 말씀을 헛된 데에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그 법이 깊이 감명되어 길이 잊혀지지 아니하며 실지 경계에 활용되어 실다운 이익을 얻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1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촌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밝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한동안 좀 뜸했던 인류의 충전 소식이 하나 더 전해졌어요. 바로 구준날 배달기사님을 위해서 똑같은 음식을 하나 더 주문한 고객의 사연인데요. 감동을 받은 기사님께서 SNS에 올리면서 화제가 됐죠.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게 누구나 지켜야 할 기본이라면 이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아닌 남을 위한 선의를 베푸는 건 정말 박수받아야 마땅한 일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기본에 조금 더 보태서 나도 즐겁고 남도 행복한 특별함을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요? 9월 9일 수요일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0: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1: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2: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3: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4: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2: 엄마, 여기 꽃.
5: 고마워.
4: 오늘 귀갓길, 꽃 한 송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6: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7: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8: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9: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0: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9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은 이세계 아이돌 Smile for You 전해드렸어요. 참 오랜만에 듣게 된 훈훈한 소식이었던 것 같아요. 또 누구나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일인 것 같기도 한데요. 덕분에 기사님뿐만 아니라 기사를 읽은 많은 분들까지 기분이 좋아졌으니까요. 오늘은 우리 특화점 가족분들께서도 남을 위한, 뭐 나를 위한 좋은 일도 좋지만 남을 위한 좋은 일들 하나씩 베푸셔서 좀 더 특별한 하루를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793님이요. 새벽부터 바람이 어찌나 부는지 열어뒀던 창을 닫으려고 잠에서 깼어요. 요즘 독감에 코로나까지 다시 유행한다는데요. 쌀쌀한 날씨에 조심하세요. 라고 하시면서 글 보내주셨어요. 그러게요. 또 환절기답게 또 그 호흡기 질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독감에 코로나까지. 뭐 사람 많은 곳에 갈 때는 마스크 좀 챙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날씨가 또 일교차가 크게 나고 있으니까 평소에도 건강관리를 좀 신경 써야 되는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신복수님이 반가운 아침이에요. 이제는 제법 쌀쌀하네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럴 때 감기 걸리기 쉽거든요. 서로가 걱정하는 안부들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참 선물로 보내주신 김 너무 잘 먹었어요. 어제 출근이 늦다 보니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네요. 오늘도 행복한 방송 특가정 들으면서 함께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신목수님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도 2시간 여러분의 이야기들 가득 담아서 특가정과 나눠주세요. 2부에는 신청곡 아짜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아침 듣고 싶은 노래 3곡 묶어서 7시 30분까지 저희에게 신청해 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남긴 글 100원 드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한글로 7글자 검색하시거나 영어로 WBSFM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신 후에 1대1 참여를 통해서 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들을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오죠. 허밍어반 스테레오 하와이안 커플 윈터플레이 차차

허밍어반 스테레오 하와이안 커플 윈터플레이의 차차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고요. 7시 16분 20초 지나고 있습니다. 7406 뒷번호 쓰시는 분께서 방송 처음 듣습니다. 출근 준비하면서 특별한 아침을 듣고 있어요. 벌써 일주일의 중간 수요일입니다. 가을의 절기 백로도 지나고 이제 시원한 가을, 단풍이 예쁘게 물드는 가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글 보내주셨어요. 벌써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완연한 가을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창열을 돌면 바람이 휑 소리 나면서 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이게 지금 밖에서 바람 부는 소리야?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눴었는데 네. 그러게요. 시간 가는 게 참 신기할 정도예요. 7406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풍이 예쁘게 물드는 가을을 기다려보겠습니다. B2B의 노래 들을까요? Day and Night.

B2B의 Day and Night, 오마이걸의 다섯 번째 계절 두 곡의 노래를 전해드렸고요.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부 끝곡이에요. 구화 숫자들 평정심 띄워드리고 2부에서 뵐게요.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말 한마디에 죄와 복이 왕래하나니 한마디 말이라도 함부로 하지 말라.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오현주의 Sweet Love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9월 9일 수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도 2부에는 신청곡 왔죠? 우리 가족분이 골라주신 노래 세 곡 잠시 후에 여러분과 함께 들어볼 거고요. 오늘 수요일이니까요. 3부에는 동해동해 차차차 귀여운 동요도 만나보겠습니다. 백두경님께서 연하씨 진짜 가을이 왔나 봐요. 선선하게 부는 바람에 기분 좋게 시작해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죠? 해주셨어요. 그동안 많이 바쁘셨나요? 즐겁게 계절을 만끽하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영케이 셔터다오 전해드리고 오늘의 신청곡 배송해드릴게요.

매일매일 신속정확하게 샛별처럼 빛나는 고객님의 신청곡을 로켓하고 쓱 빠르게 배송해드릴게요. 신청곡

반갑습니다. 특가전 고객님. 고객님만을 위한 단 하나뿐인 음악 배송. 평일 오전 7시 30분까지 세 곡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주문 즉시 도착 보장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뒷번호 6533 고객님께서 우와 불과 며칠 만에 아침 기온이 뚝 떨어졌어요. 오늘은 겉옷이 필수! 올가을엔 가을 멋쟁이로 거듭나고 싶네요. 본격적인 가을을 맞아 가을 노래들 몇 곡 신청해봅니다. 라며 보내주신 성시경 거리에서 규현 광화문에서 악뮤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세 곡의 노래가 지금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6533 고객님 신청곡 왔다.

신청곡을 짜요. 오늘 6533님 덕분에 가을 향기에 물씬 네, 풍덩 빠져보았습니다. 신청해 주신 성시경 거리에서 규현 광화문에서 악뮤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까지 세 곡 전해드렸고요.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잠시 후 3부에는 동해동해 채채차 동요 준비해서 올게요. 2부 끝곡 태연이에요. 2X.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4: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지혜 있는 사람은 지위의 고하를 가리지 않고 거짓 없이 그 일에만 충실하므로 시일이 갈수록 그 일과 공덕이 찬란하게 드러나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일에는 충실하지 않으면서 이름과 공만을 구함으로 결국 이름과 공이 헛되이 없어지고 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2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모든 인류, 모든 국가가 자리이타와 공동체 정신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강자 약자가 서로 협력하여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는 한강교당 승산 김창규 교도의 법문 공행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MG 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보험.
2: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One More Chance의 Real Love송으로 3부 문을 열었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9월 9일 수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매주 수요일 3부에는 동요동요 차차차 여러분과 동심의 세계로 떠나보는 시간 함께 가져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동요 한 곡과 퀴즈 준비해놓고 있어요. 잠시 후에 잘 들어보시고 딸랑 종소리가 들리는 구간에 어떤 말이 들어갈지 골라서 정답들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담긴 글은 100원 드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 문자로 보내주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나 WBS FM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신 후 1대1 참여를 통해서도 글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준비된 동요 만나보죠. 아일리시예요. Not Cute Anymore.

촉촉하게 메말라가는 세상, 동심을 잃어버린 채 마냥 걷고 있는 일상. 오늘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뒤를 한번 돌아볼까요? 순수했던 어린 시절, 그때의 날 만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가정이 준비한 잃어버린 동심 찾기 프로젝트 동요동요 차차차 바로 만나보죠. 다같이 박수 세 번씩!

덩이덩이 채채차 오늘 만나본 곡은 유재봉 작사 작곡의 동요 가을 스케치였습니다. 제18회 MBC 창작동요제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던 곡이었어요. 노래 중간 부분 딸랑종 소리 들으셨나요? 허수아비 팔 벌려 땡땡땡땡땡 허수아비 팔 벌려 땡땡땡땡땡 노래가 나가는 동안 계속 제가 연습을 했는데 갑자기 지금 머리가 하얘졌네요. 허수아비 팔 벌려 땡땡땡땡땡 땡땡땡땡땡에 들어갈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장난쳐본다, 2번 소리쳐본다, 3번 북치고 장구쳐본다, 4번 소읽고 외양간 고쳐본다. 1번 장난쳐본다, 2번 소리쳐본다, 3번 북치고 장구쳐본다, 4번 소읽고 외양간 고쳐본다.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로 정답 보내주세요.

덩이덩이 차차차 오늘의 동요, 유재봉 작사 작곡의 동요 가을 스케치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의 출제 구간 허수아비 팔 벌려 땡땡땡땡땡 허수아비 팔 벌려 땡땡땡땡땡 땡땡땡땡땡에 들어갈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장난쳐본다, 2번 소리쳐본다, 3번 북치고 장구쳐본다, 4번 소 읽고 외양간 고쳐본다.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 8970 오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계속해서 정답 보내주세요.

0: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옛 성인이 돕는 법 세 가지가 있나니 곧고 너그럽고 알미 많은 벗이라 하셨는 바 3세의 수견과 융기로 얽힌 우리 동지들은 세세생생 서로 도울 동지요 도반이라 서로서로 곧고 바르게 깨우치며 너그럽고 알뜰히 인도하여 진실한 동심동체의 동지가 되어야 할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42장 법문입니다.

0: 정관장입니다.
1: 예.
2: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3: 레노.
4: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레노.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진주 소리차어 4부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9월 9일 수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유재봉 작사 작곡의 동요 가을 스케치 만나봤어요. 이제 곧 있으면 더 깊어질 가을의 분위기를 미리 느껴볼 수 있는 그런 동요였어요. 오늘 허수아비 팔 벌려 땡땡땡땡땡이라는 가사에서 딸랑 동소리가 들렸고요. 땡땡땡땡땡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세요. 문제가 나갔습니다. 이승철 소리쳐 디셈버 세상에 소리쳐 김영중 가슴이 소리쳐서 현진영 소리쳐봐 노래도 듣고 왔는데요. 오늘의 정답 같이 들어볼게요.

오늘의 정답은 2번 소리쳐본다 였습니다. 정은희님, 가을의 풍경을 노래한 동요네요. 2번 소리쳐본다. 3796님도 정답 2번입니다. 7406님 정답 2번입니다. 어릴 때 많이 들어본 동요입니다. 어릴 적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해주셨고요. 3450님 장난쳐본다의 마음이 가는 걸 보니 정답 1번으로 할게요. 오늘은 연하님이 땡입니다. 살짝 웃겼어요. 찬란한 가을 아침입니다 라고. 아, 아까 노래 못 부른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웃으셨다면 다행입니다. 네. 그렇다면 뭐 저는 뭐 조금 창피했지만 괜찮습니다. 다음 주에는 열심히 준비해서 올게요. 3450님 1번 골라주셨는데 1번 장난쳐본다. 땡! 4647님 소일고 외양간 고쳐본다. 트라이앵글의 러브 이즈 틀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4647님 그렇지만 트라이앵글의 러브이즈는 저희가 준비해 놓을게요. 3868님 2번 소리쳐본다. 산 정상에서 속에 있는 것 모든 걸 떨구기 위해 마음껏 소리치고 싶다. 뭐 그렇게 많이 쌓아주셨어요. 어디 뭐 밀폐된 곳 뭐 노래방이라도 한번 갈까요? 방음 잘 되는 곳에 가서 한번 소리쳐볼까요? 자두님 2번 소리쳐본다. 아름다운 노랫말이네요. 오늘 하루 모두 파이팅하세요. 9016님 정답은 2번 소리쳐본다. 일주일의 중간 수요일이네요. 이때쯤 되면 피곤이 몰려오는데 그래도 파이팅 해보자고 소리쳐볼까 합니다. 보내주셨어요. 자, 오늘 당첨되신 분은 이 두 분입니다. 뒷번호 8024 쓰는 분 2번 소리쳐본다. 오늘 출첵 하트 막내딸 셔틀 하는데 날마다 들어요. 하루에 활력 쏩니다. 파이팅 해주셨고요. 6239님 정답은 2번이요. 처음 듣는 노래인데 가을 느낌이 물씬이네요. 오늘 신청곡 때부터 계속 가을가을한 특화정이에요 라고 하시며 글 보내주셨어요.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8024님 6239님 두 분은 지금 바로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 8970번으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정부 정책부터 놓치면서 오나 날짜배기 정보와 꿀팁,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때마다 펼쳐지는 축제 소식까지 모르면 손에 꼼꼼히 챙겨가세요.

오늘은 그냥 드림을 전국 시군구로 확대한다는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복잡한 소득증빙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즉시 지원하는 그냥 드림 사업이 9월 중에 전국의 모든 시군구로 확대됩니다. 현재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55개 시군구가 순차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요. 경북 울릉군까지 참여하면서 전국 어디서나 그냥 드림 코너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냥 드림은 지난해 12월 전국 57개소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한 뒤로 현재는 175개 시군구에서 운영 중이고요. 지금까지 약 21만 명이 그냥 드림 코너를 이용했습니다. 그 가운데 44,712명은 복지 상담을, 4,437명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과 긴급복지지원 등의 제도권 보호체계로 연결이 됐죠. 각 지역별로 그냥 드림 코너의 위치와 운영시간 등 자세한 사항은 포털사이트에서 그냥 드림을 검색하거나 보건복지부 누리집, 그리고 전국 푸드뱅크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생필품에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찾아보시고 도움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샵의 키스 미 쿨의 남과 여 두 곡의 노래를 전해드렸습니다.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물이에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맞기 한 박스,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젤 마스크팩,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 생활 건강에서 목엔 모과 사탕, 애민 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미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인 유산균 한 박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 9일 수요일에 함께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오늘 끝곡 황치열 매일 듣는 노래 전해드리고요. 전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당신의 일상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0: WBS FM
1: WBS 자동차 상식.
2: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목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특히 추돌사고를 당할 경우 앞으로 몸이 쏠렸다가 뒤로 제쳐지면서 목에 충격이 집중되어 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목뼈가 부상을 당할 경우 전신마비 등 생명을 위협하는 큰 부상의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목 받침대가 있지만 그 중요성을 모르고 아예 제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 목 받침대는 윗부분이 머리 윗부분으로부터 약 9cm 이상 올라가야 하고 머리와 목 받침대까지의 거리가 10cm를 초과하지 않아야 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얼핏 보기에는 그저 장식품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목 부상을 예방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인데요. 목 받침대가 제대로 조정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제가 스스로 높은 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낮아지고 항상 남을 이기기로만 주장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게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3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노래 하나, 추억 둘. 잘 가다가도 갈림길 하나에 우왕좌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턴 지점을 못 찾을 때면요, 갈림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싶어요. 수많은 길찾기,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겠죠? 유턴 지점을 찾아야 하는데 가도 가도 안 나올 때 너무 멀어지는 거 아닌가 싶어서 불안해지죠. 거의 공포에 가까운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갈림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싶은 순간, 그러다가 어찌어찌 돌고 돌아 뭐 본선을 찾아오면 그제야 안도감과 감사함이 마구 밀려와요. 중요한 건 오늘도 이 모든 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겠죠.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첫 곡입니다. 김현철 피처링 조지의 드라이브.